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만한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과하여 허무한 것을 쫓아가며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부족하여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이른 새벽, 밖에는 비가 오고 창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새벽, 신선한 바람을 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 부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도록 내어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를 비우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은혜를 부으심은 주님이십니다. 지역 목사님께서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아침에 소식을 확인하고 축하하러 갈지 여쭙니다. 마음에 다녀오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도 축하하러 다녀오는 것이 맞다 하여 이 취임식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참 은혜의 순간입니다. 봉사의 일에 더 힘써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옵니다. 바쁜 사역으로 놓았다가 다시 읽기 시작한 프랑스 수도원 순례에서 수도원 영성을 읽습니다. 서방교회 기도 전통에 나타나는 레치오 디비나 묵상 말씀 기도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요 침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시도록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침묵 가운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히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앉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청년 담당 목사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이른 새벽에 숙소에서 나와 캠퍼스 한켠에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 이슬이 맺힌 풀잎 하나, 작은 생물들의 움직인 흔적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작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읽던 책을 끝내고 다음 책을 붙듭니다. 수도원 영성을 세우는 일에 성무 1도와 렉치오 디비나 그리고 노동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빗길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독서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피정 계획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분주하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느낍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득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미 50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생활 패턴이 추가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부릅니다. 어머님 팔순 준비를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결심이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팔순 준비로 답사를 다녀옵니다. 어제 다녀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도착해서 연락을 드려야 할지 망설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굳이 나까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문도 열어주시며 답사하는 데 함께해 주십니다. 어제 개업을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 나는 일정이 있어서 찾아보지 못하기에 작은 성의를 담아서 어머니 편으로 보냈더니 생각지도 못하셨는지 무척 반가워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마음이 서로에게 큰 기쁨으로 더해지니 감사합니다. 퇴근해서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러닝의 필요가 아직 무릎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쉼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옵니다. 잠깐 쉼을 갖고 오늘은 일찍 예동일기를 쓰기 위해 PC 앞에 앉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쓰는 게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답사 갔다가 사장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고충들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하여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하고 중보하게 하십니다. 새벽 성전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인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지인이 교회에 더욱 열심히 나와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팔순 현장 답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동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내 삶의 이유라 조수아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어플을 통해 다른 분의 예수 동행 일기도 읽을 수가 있고 나의 예수 동행 일기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방을 통해 가족과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바라보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 모든 분들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브라운 50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예수동의 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세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이기에 거칠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겹게 버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 이 시간은 예수 생명교회 구승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디입니까?
1: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아, 네. 오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 선악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0: 굳이.
1: 예.
0: 굳이비.
1: 안 만들었으면은 굳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1: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0: 네.
1: 그리고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한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지.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먹으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그룹들로 막 지키게 한다든지. 아니, 그런 보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근데 일단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생각은 선악과가 과연 에덴에 있는 동산에 정중앙에 있었는가.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0: 그렇죠. 뭐 동상 중앙에 나무의 열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1: 네.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0: 네.
1: 이게 지금 가운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성경 개역 한글 보면 동산 중앙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정확하게는 중앙에는 아니고 가운데에는이 더 맞는 거고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는 중앙의 의미가 아니고 교실 가운데에는 청소함도 있더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0: 아, 그냥 인더 교실.
1: 네, 어몽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이 에덴 안에?
1: 네.
0: 어딘가에?
1: 네.
0: 오.
1: 그냥 굳이 잘 보이게 하고 유혹하려고 하나님께 세워놓은 그런 선악과는 아니라는 거죠.
0: 그럼 굳이 찾아가서 따먹었다라는 네, 인간의 네.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요.
1: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굳이 찾아가서 따먹었다. 오히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0: 왜냐하면 정중앙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지 않았냐, 유혹하시지 않았냐
1: 네.
0: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정중앙이 아니라면 찾아간 거잖아요.
1: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랑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0: 네네.
1: 선악과를 보통 현대인들은 사과나무를 많이 상상을 합니다.
0: 네, 저도 계속 선악과 하면 그 사과. 약간 이 아담스 애플 때문에 그런 건가.
1: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네. 목젖 튀어나온 이거를 아담스 애플. 그래서
0: 네.
1: 선악과 따먹다가 목에
0: 걸린 거다.
1: 걸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고대 근동 혹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과나무라고 당연히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없었냐면 선악과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품종의 특이한 어떤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0: 있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였을까?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은 전통들이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나는
1: 겁니까?
0: 포도나무,
1: 포도나무.
0: 예.
1: 네.
0: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리브, 감람나무.
1: 성경에서 많이 나온 열매들이기도 하죠.
0: 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흔한

0: 라는 거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 네.
0: 에덴에 있는 동산에 포도나무가 하나밖에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실 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라고 돼 있죠. 각종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요거는 네가 진짜로 먹되, 진짜로 먹을 수 있으나, 요런 의미입니다.
1: 네.
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요것도 같은 편이 반드시 진짜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전 성경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죠.
1: 네.
0: 진짜로. 요런 확실히 요런 것들을 강조하는
1: seriously
0: 네. 네. 보통은 동사를 두 번 연속해서 쓰거든요.
1: 네.
0: 하나는 부정형으로 하나는 일반형으로 그렇게 해서 강조의 법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임의로 먹되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요런 동사를 두 번 연달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강조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포도나무라고 친다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하신 그 나무 말고도 동산 지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저 나무가 참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포도나무 먹을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다라고 치면 굳이 따먹는 거죠.
1: 네, 굳이 개를 찾아가서
0: 네.
1: 꼭 개를 따먹는
0: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포도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네.
0: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거 먹어보면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뭔가 금단의 영역같이 탁 만들어 놓고
1: 네.
0: 판도라의 상자처럼
1: 맞아요.
0: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호기심 이런 게 아니에요.
1: 네.
0: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선악과를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저 열매가 뭐지? 그럼 많이 먹어볼 수 있는 샘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1: 어기려고
0: 그거밖에 그렇죠. 없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죄, 인류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보암직도 하게 해놓고. 좀 인간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니까,
0: 네.
1: 우리는 조금 아담과 하와에게 공감하는
0: 네.
1: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오늘의 해석처럼 딱 생각해 본다면, 굳이 거길 찾아가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의도된 범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주 그러니까 이 범죄가 거죠. 심각한 거죠.
0: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인간들은 더 하려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사놨는데 저거 먹지 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저녁까지 손 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딱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초코파이가 보이면
1: 그렇죠.
0: 먹고 싶은 거예요.
1: 그 초코파이가 나를 부르죠. 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하죠.
0: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악과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1: 그렇죠.
0: 어머니가 이 선반 위에 올려 놓은 초코파이는 먹지 마. 근데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네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초코파이 몇 박스 있으니까 거기에서 먹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굳이 선반 위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로.
1: 네, 없죠.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율법, 최소한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아주 가벼운
1: 네.
0: 그런 규정 하나를 제정해 주신 거죠.
1: 네네.
0: 그리고 그 규정을 제정해 놓으신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통치하는 왕적인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다 받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1: 네.
0: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야.
1: 네.
0: 그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 명령이 없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0: 무너지게 돼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경계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시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짜바,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 선악과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1: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든 사실 뭘 만드시든 하나님 마음이죠.
0: 네, 만약에 네. 꼭 선악과가 아니어도 돼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봤을 때는 저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1: 하실 수도 있죠.
0: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바위에는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저 바위에는 올라가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 바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건 질문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1: 네.
0: 무엇을 깨닫도록 교만하지 않고 너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왕의 자리에선 피조물이다.
1: 네.
0: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선 넘지 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갭, 격차를 넘어서지 마라.
1: 네.
0: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흔히 이 선악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을 율법과 연결지어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랑 똑같은 거구나. 하나의 명령을 주셨지만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1: 네.
0: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1: 네.
0: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로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보장되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사망과 화가 내게 미친다. 그래서 율법과 똑같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담이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도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율법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결국에 아담이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지금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존재할 텐데.
1: 그렇죠. 우리 인간은 거기에 공감하죠.
0: 만약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딱 너무 지키기 쉬운 그 법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담 때문에 다 망쳤어 이런 원망이 올라온단 말이죠.
1: 뭐 물론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담 원망설이 같이 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도 그 속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나도 똑같았을 것 같다라는 약간
0: 맞습니다. 100% 똑같았을 겁니다.
1: 네.
0: 이 아담이 범죄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담이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가다가 저걸 먹은 게 아니고요. 미혹하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1: 네.
0: 뱀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1: 네.
0: 있는데 사단이 아마 뱀을 활용해서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유혹한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 맞아요.
0: 하나님은 정녕코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이랬는데 딱 거기 부정어 하나를 붙여서 진짜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1: 네.
0: 그럼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자기의 이유를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도 하나님 언어랑 똑같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정녕 죽으리라.
1: 네.
0: 토시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말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1: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서 속이는 거죠.
0: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것이다. 이 말 듣고 이제 흔들리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 말 듣기 전에 흔들리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1: 네.
0: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로 뭐 굳이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이런

0: 마음을 품지 않으면 먹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유혹이 생기고.
0: 예,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나 못하게 금지해놨나?
1: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막 약간 이렇게.
0: 하나님 저거 먹고 하나님 대놓고 나는 하나님 못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렇죠.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말은 100%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것으로 말하다라고 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의 모국어로 말한다. 네이티브 랭귀지로 말을 하는데 그 네이티브 랭귀지가
1: 거짓말이다.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0: 우리는 외국어 쓰러 가면 사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만 네. 한국말로 할 때에는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마귀는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을 하고
1: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0: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1: 그냥 입만 열면 된다는 네.
0: 입만 열면 구라
1: 그러니까 모국어가 구라야
0: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 사람 입 벌구야. 입만 벌리면 구라네. 그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결코 죽지 않니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1: 그렇죠.
0: 또 더한 거짓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아담과 여자는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 선과 악을 저걸 먹게 되면 아는 건가? 요것도 입벌고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바보 같아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지 과연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가 주는 효능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신비로운 그런 힘이 있는가? 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상태인가?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라고 하는 명령은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을 굳이 따먹으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출발돼서 먹지 않는 한 굳이 따먹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만 먹게 된다는 겁니다. 네. 대적하는 의미에서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이 누구신 줄 믿었더라면 아담은 절대로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한테 가장 좋은 거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존재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그게 불신앙이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과연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과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아닌가.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과연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됐냐. 창세기 3장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0: 네.
1: 찾아오셔서 묻죠.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0: 숨었다.
1: 네.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게 했냐.
0: 네.
1: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0: 네.
1: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 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0: 내게
1: 만드셔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
0: 네.
1: 그 여자가 그 먹게 해서 네. 내가 먹은 겁니다.
0: 네.
1: 창세기 2장 말미에는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0: 해놓고 그 여자가.
1: 네, 당신이 굳이 내가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잠들게 만들고 내 갈비뼈 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 허락도 안 맞고 갈비뼈 빼서 만든 그 여자. 나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0: 네.
1: 두 명을 지금 이 자기가 범죄한 것에 변명 구실로 삼고 있죠.
0: 그렇죠.
1: 첫 번째는 여자.
0: 네.
1: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그 여자를 굳이 만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난 안 먹었을 텐데.
0: 네.
1: 자,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것 같습니까?
0: 아니요.
1: 진짜 선과 악을 안다면 하나님 그 말했을 때 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이해해야지
0: 그렇죠.
1: 선과 악을 아는 거죠.
0: 그렇죠.
1: 그 여자한테 또 물어봅니다. 여자야.
0: 넌 어떻게 된 거냐?
1: 네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인연이 죽을 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네.
1: 근데 이 여자도 아담이랑 똑같아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지. 더 궁극적으로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못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모르는 자가 돼버렸어요.
0: 완벽히 모르는 자가
1: 돼. 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이제 선은 자기만 살기 위한 거예요.
0: 네.
1: 아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저 여자야 이제. 그렇죠?
0: 그 여자.
1: 그전에 뱀이랑 막 지혜롭다 친하게 지냈을 건데
0: 네.
1: 저 뱀 때문에 그거 만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 완전 선악 분별을 못하는
0: 네.
1: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0: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1: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냐? 알았습니다.
0: 증거가 있습니까?
1: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0: 이미. 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1: 네.
0: 이 나무를 뭐라고 하나님 표현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예요. Knowing.
1: 네.
0: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1: 오.
0: 그 나무를 쳐다볼 때 선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에 하나님 명령을 주셨거든요.
1: 네.
0: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먹는 것은
1: 악한
0: 것.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
1: 아.
0: 말씀이 없으면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 여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의 판단에 오른 것, 자기 중심의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 그러면 아담은 그 나무를 쳐다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나무를 쳐다봤을 때 이미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1: 그렇죠.
0: 저 나무의 열매 안 먹는 게 선.
1: 선.
0: 먹는 것은 악.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1: 인지하고.
0: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신 거죠.
1: 네.
0: 단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뭘 기준으로 보냐. 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 나의 유익.
0: 예,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옳은 것.
1: 네.
0: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구축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생각할 때 유익하고 이롭고 좋은 것.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악의 기준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 2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1: 그렇죠.
0: 만약 선악과를 먹는다 그럼 선악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1: 그렇죠. 그게 무너져버리게 되는 네. 계기가 되네요.
0: 그래서 뱀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 네.
0: 선악을 알기는커녕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1: 구별을
0: 전혀
1: 하는.
0: 구별 못하는 그런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 중심적으로 판단을 이제 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악의로 태어나요. 악인은 아무런 선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뱃속 태아에 있을 때부터요 어머니가 뭐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어도 모든 영양분은 태아부터 먼저 차지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악인은 이기적이에요. 두 시간에 한 번씩 먹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드니까
1: 네.
0: 아 지금 엄마가 잠잘 시간이지 기다려주는 악인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잠을 자건 말건
1: 네.
0: 본인이 배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1: 네.
0: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기들이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지를 금방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교육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은 네. 어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1: 네.
0: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이미 나 중심적인 것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우리의 원죄가
0: 그렇습니다.
1: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게 이게 우리의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 중심이

0: 있던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틀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시작부터 멀어지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이게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아담이 선과 악을 알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중에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0: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서 이제 생명나무에 화염검을 두른 그 그룹 천사들로 지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 3장 22절을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여호와같이 선악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냐.
0: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구절이 딱이 구절이에요.
0: 네.
1: 그것만 이 구절만 해결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논리는 완벽합니다.
0: 네.
1: 근데 이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 아리클을 읽었습니다.
0: 네.
1: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영어로 치면은 어떤 구문이 있습니다. 만약 if 조건절이 나오면
0: 네.
1: 그 뒤에는 종속절이 then으로
0: 네.
1: 따라 나오는 거.
0: 뭐, 만약 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1: 그렇죠. 그래서 if가 나오면 then을 항상 기대를 하는 거죠.
0: 네.
1: if절이 나오면 then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다음에는 조건절에 따른 종속절이 따라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hen vata라고 하는 거예요.
0: Oh. 네.
1: hen vata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는, hen은 then, 그때에는 과거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vata는 but now, 하지만
0: 지금은
1: 지금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대로 번역을 안 해요. 그럼 이 구절을 가지고 hen을 빼먹거든요. hen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번역을 새롭게 해본 겁니다.
0: 네.
1: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때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았었는데, 그리고 부아타, 지금은,
0: 지금은
1: 그러고 점점점.
0: 어.
1: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그가 손을 들어 영생하는 나무를 먹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구문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0: 네.
1: 물론 여기서 하나 점점점이란 표현은 없어요,
0: 네.
1: 히브리어에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맥으로 쭉 읽어오다가 이거 헨 부아타의 요 구절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뒤에는 생략이 돼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0: 이
1: 우리가
0: 생명나무에 손대지
1: 영생나무를
0: 못하도록.
1: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0: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같이 선악을 알았으나
1: 네. 그때의
0: 지금은
1: 이 인간은, 그때의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점점점.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고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지금은 자기가 기준점이 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하도록 산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대속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대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네, 금지한 것 같지만 그 금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그러면서 이 아리크를 쓴 저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0: 어떤 말입니까?
1: 아담과 하와를 100%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0: 그렇죠.
1: 돼. 여기부터 완전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담과 여자를 속였던 그 뱀이 수천 년 동안 번역자들을 속였다. 번역자들을 어떻게 속였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먹어서 선악을
0: 안
1: 아는 것처럼
0: 것처럼.
1: 뱀의 말이 마치 일부는 맞는 것처럼

0: 롬,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그 마지막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1: 오, 너무 충격적이네요.
0: 예. 그래서 성경을 참 원어로 보는 게 힘들지만요.
1: 네네.
0: 원어를 보면 우리들이 보지 못했었던 것들 혹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지? 혹은 이거는 문맥상 좀 뭐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1: 네.
0: 더더군다나 이 아리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도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알게 됐지
1: 된 것처럼, 네.
0: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리클을 읽고 나서 저에게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0: 아담은 이미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아담은 선악을 모르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1: 네.
0: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주일마다 받잖아요.
1: 네.
0: 그 강단의 말씀을 그냥 받고 제목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설문조사했더니 90% 이상이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도 뭔지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1: 네.
0: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판단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것 너무 많거든요.
1: 너무
0: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보통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결정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자기랑 그 전문 분야에 좀 잘 아는 사람 조언을 구해서 판단을 합니다.
1: 네.
0: 강단의 말씀, 한 주간을 이 말씀 붙달고 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이랑은 전혀 매칭을 안 시켜봐요. 말씀 없이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
1: 네.
0: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게 죄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1: 네.
0: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한 주간 살아갈 때 그게 내 판단과 결정과 삶의 행동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딱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린 말씀과 상관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강단에서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참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지? 그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꼭 예배에 특별히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성경공부 예수 생명교회 구승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말씀의 센터. 말씀의 센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한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열방의 유업 중에 작은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시편 2편 7절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두 구절 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절들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지 않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 다 동의하듯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하반부를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열방은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그남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내가 읽을 텐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된 통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읽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과 4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건데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울러 열방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 따로 써 있잖아요. 거기서도 더 상세히 다뤘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반부에 보면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세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니키 건불 책에 보면 그게 나온 내용인데 아주 잘 학자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뭐 옆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스라엘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근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제 메시아, 종으로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참 이스라엘,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하고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말한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예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저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도 이사야서 54장부터 나오는 내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 2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이죠.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가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적으로만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요. 오늘 한국교회 해외 선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와 관련된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급속도로. 왜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크게 다섯 주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 게 더 피스잖아요. 저거. 그러면서 저기 더 피스 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교 핵심이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햄쌀 선교고요. 그러면 저걸 더 피스라고 쓴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지은 이름인데 좋아서 차용해 왔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 근데 이 삶을 살 때 핵심이 뭐냐?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이펙터.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유업. 이게 연결돼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응답하시는 것에서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유업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부를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딨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었죠.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러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세 가지 면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하세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림이 열릴 것이라. 그만큼 강조하시는 일곱 번에 걸쳐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면서 그걸로도 예수님이 성이 아니

괜찮으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스리면 끝까지 사랑할 아버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대조법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들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대조법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세 번째,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기도응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먼저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양쪽에 두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의식만 내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쪽에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둘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대답하면 안 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환경,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니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환경,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은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들이 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은 run after 혹은 seek after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가서 뭘 위해 구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아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시면서

0: 일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쭉 살펴보더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척 십자가 복음 1단원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도응답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한 번씩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3번이나 나와요. 기도응답은. 14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두 번 연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문맥을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고 그러셨나 예수님이?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상호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거 이미 살펴봤잖아.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때 우리 각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질적인 면은 아닐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도 응답은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3일째 사이에 상호 내주 그 친밀한 교제 교회가 그래 연합해서 그리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 이 영성과 섬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을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류한 기도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달리 뒀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유업 중에 일부를 살펴보되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살펴봤는데 두 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놀라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 내면의 세계에 빠져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려도 성취가 늦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상을 이끌어내서 탁월한 그림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의 장애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심령의 장애가 생겨 허덕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 태어난 복된 이들인 것이죠. 안성진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빈들의 마른풀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는 빨리하면서 정작 듣기는 더디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다만 가장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들어서 함께하며 들어서 위로하고 들어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겁니다. 한웅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장난치고 싶고 정말 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농담도 하고 싶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자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늘 주말이 즐거워요. 목사님 방송이 귀하네요.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9507님. 아, 이 사연 붙들고 제가 한참을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하는 말. 아, 이거 저 옛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 새끼 아유 참 귀한 아유 뭐 손주들 붙들고 했던 그 기억 말고 여러분, 자, 그 기억 말고 세상에서 귀하다 이런 말 듣게 되던가요? 거의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하다는 의미는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하고, 자, 그런데 그 귀하다 하는 그 말을 그냥 톡 건드려서 톡 터뜨리듯이 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주말이 늘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아이, 우리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그 생각 꼭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또 있었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또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감사로 이불을 덮고 이런 하루하루 이어져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같이 들을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이번 사연은요 3213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아,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말 사랑 느껴지는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에서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시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해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가 구별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란함과 여러 풍랑과 여러 이해 못할 것들과 아픈 것들, 또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표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됐나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안 됐나 싶으면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뭐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할 때 이제 월드컵 저기 막 하고 막 하면 막 가슴 조마조마하잖아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그걸 녹화로 봐요. 그 이미 이긴 걸 봐요. 그러면 가슴 조마조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넉넉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 안에 천국 바라며 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며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이며 건조한 풍경에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는 여름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붙박이인 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선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한 번씩 엄마를 찾더라고요. 미끄럼틀을 위해서도 또 그네를 타다가도 슬쩍 고개를 돌려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웃으면서 말하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또 금세 안심을 하고요. 다시 뛰어가서 신나게 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늘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내 모습 돌아보면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웨이홈의 최고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놀이터 이야기를 제가 오프닝 때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두 손을 놓고 뛰어가서 놀수 있는 그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알아서가 아니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승한의 In My Life,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그리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피아 워십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초롬의 내 주를 가까이 소리의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된

우리도 늘 염려합니다. 걱정하고요. 그리고 염려가 이렇게 커질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나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기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6월 7일 주일에 보내드린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양승찬의 기도는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려하지도 영적 자녀가 되려하지도 않는 거죠. 그저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성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버렸죠. 함께 길을 가는 친구나

영적인 동료가 있는지요. 영혼의 동반자는요.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영혼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어서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인생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홍지승의 곡이고요. 소프라노 한아름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매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은혜의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아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안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히즈가든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민식의 곡이고요. 유다지파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함께 듣시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노동 없는 부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사람과 물질들을 교묘히 조종하여 불로 소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뭐 없을까입니다. 셋째,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든든한 인격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입니다. 넷째는 윤리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제창했던

에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공 여부는 그 사회의 도덕성에 달렸다고 했죠. 다섯째, 인성 없는 과학입니다. 만약 과학이 단순한 기술로만 전락한다면 그것은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희생적인 삶이 없는 종교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의식으로 전락하여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념 없는 정치입니다. 신념이 없다는 것은 배를 모는 항해사가 북극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나는 아직 한없이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나무에 대해 주의 옷자락 만지며를 끝찬양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국에 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에 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하깃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깃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

1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의 주둔에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세 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린은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린은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 시편 148편을 보면 멋진 찬양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달에서 캄캄한 바다 깊은 곳까지, 왕에서 어린아이까지, 땅의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까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찬양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절로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기어들 틈이 없으며 슬픔이나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서 와서 함께 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서양 격언의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Thankful, 조시그로반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3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국통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이화 침복 화여가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주님의 놀랍고도 광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더없이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 많은 것들을 심는데요. 알고도 심고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우리가 전반부에 심었던 것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 별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들과 삶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우리는 후회와 미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둘 줄 알았다면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좀 더 최선을 다해 심었을 것을 하고 말이죠. 또 이제라도 다시 심으면 좀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으며 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반성의 기회가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낮아지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을 수도 있고요. 또 거둘 수도 있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뜻 안에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조선아가 불러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예라모십의 예수를 나의 고지삼고 들으시고요.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는 개인의 삶의 회복이란 있을 수 없는데요. 또한 공적 예배의 은혜는 개인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은혜는 언제나 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헌신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적인, 논리적인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부를 요약하는 말인데요. 그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을 따라 나 자신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누었습니다.

김종섭의 예배자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워십클래식에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라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0: 말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국에 0558번, 지역번호 052-268에 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에 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에 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6월은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치신 고귀한 희생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제가 이제 길가에서 만난 예수 진행하면서요. 그런 생각합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종 하나로 자신의 청춘을, 삶을 온전히 드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이야기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박기현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대구 사역 이야기 전순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1: 네.
0: 130여 년 전에도 그와 같으셨겠죠?
1: 네, 맞습니다.
0: 자, 존슨 선교사님 가신 이후에 이제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1: 선교사님 지나간 떠난 네. 그 자리에 귀한 선교사님.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플레처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 이름은 한글 이름은 별리추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0: 별리추?
1: 네네.
0: 예쁘네요.
1: 그렇죠.
0: 오, 예. 어느 나라 말인가?
1: 원래는 이제 별리추는 한글인 말이고요. 카나다 출신인 아치볼드 그레이 플레처 선교사님.
0: 플레처.
1: 플레처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니까 별리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0: 네.
1: 선교사님은 존슨 선교사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1911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0: 네.
1: 감사하게도 1941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하실 때까지 3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의 친구로 오래오래 함께 계셔주신 분이세요.
0: 강제 추방이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1: 네.
0: 와, 그래도 30년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빌리추 선교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1: 선교사님에게는 아주 소중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0: 네.
1: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캐나다로 이주해 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가정에 육남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세계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것이 바로 영국 북쪽 지방인 스코틀랜드에서 힘든 삶을 살던 우리 선조들까지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경로였지. 그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을지 생각해 보렴. 엄마가 정말 잘 알아듣게 교육하셨네요.
1: 네, 지혜롭게 교육하셨고 네. 선교적인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0: 네.
1: 부모님이 이제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에 플레처는 그곳에서 태어났거든요.
0: 네.
1: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귀한 신앙의 교육을 하셨던 부모님을 모두

0: 발단해왔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 선교본부에 이렇게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1: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일반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한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열대의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든지 기꺼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치볼트지 플래처 드림.
0: 네, 선교사 할 거니까 네. 나를 좀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라고 예, 편지 보냈던 겁니다.
1: 네.
0: 이후 그는 선교사로 이제 그 허입이 되고요. 그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는 이렇게 자신의 다짐을 기록해 놓습니다.
1: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일생을 하나님과 주님께 바치려 한다.
0: 이렇게 준비된 귀한 플래처 선교사는 1908년 한국 선교집으로 파송이 결정되고요.
1: 네.
0: 1909년 독신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함께 일했던 한국인들의 눈에 그가 팔척장신의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사람 이라고 그를 묘사한 걸로 봐서는요.
1: 네.
0: 아마 키가 2m 가까이 되는 와. 건장한 청년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1: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실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0: 이 다음에 천국 가서요.
1: 2m 장신의 선교사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0: 아주 멋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1: 네.
0: 1909년 조선행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그는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선교사였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7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성은 본인 혼자였대요.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또한 6명의 싱글 여성 선교사들을 돌보는 역할도 감당했고요.
1: 할 일 많다.
0: 부산에 도착한 신입 선교사들은요.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평양으로 가기 위해 다시 열차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1: 네.
0: 그때도 선교사님은 짐을 옮기셨겠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평양까지 긴 열차 여행 가운데 대구를 바라봤어요.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플래처 선교사님은 처음 대구로 오셨던 건 아니고요. 선교부서에서 선교기관에서 선교사님의 첫 번째 사역지를 원주로 결정합니다.
1: 대구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었나요?
0: 네네.
1: 근데 대구로 이제 오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0: 네,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여전히 의료 선교사가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플래처 선교사님은요 원주, 재령, 서울을 거쳐 응급 환자가 있던 대구로 향하는 일상을 바쁘게 보내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본거지는 원주셨지만 곳곳에 가서 사역을 좀 하셨던 거죠. 그러던 그 시기에 담당 선교 지역을 조정하는 교단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1: 네.
0: 예향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원주는요, 감리교 선교 지부가 되면서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던 플래처 선교사님이 안동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동에 도착한 지 얼마 후 사역지를 다시 대구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그 존슨 선교사님이 과로와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던 시기였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선교사님을 안동으로 가서 좀 쉬시라고 보냈던 거고 그 시기가 플래처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겹치는 시기가 됩니다.
1: 네.
0: 플래처 선교사님은요. 대구에 오셔서 대구의 재중원 사역에 적응합니다. 사실은 자신 말고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적응하고 진료해야 됐던 거죠. 그는 당시 대구의 의료 상황을 조사한 후에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 크기로 보면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넓이를 가진 지역과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에는 병원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의료 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진료 시설을 갖춘 병원입니다. 지금은 진료 시설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간호사도 꼭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의사입니다. 언어 공부를 위해 쉬었던 1년을 제외하고는 오직 한 사람의 의사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식으로도 존슨 박사

0: 역사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 신실한 선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는 그가 대부분 시간을 좋지 않은 건강 때문에 쩔뚝거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우, 이 존슨 선교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1: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귀하다라는 표현을
0: 그렇죠.
1: 애써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네.
0: 네. 아이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네. 자,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네. 우리가 마음 좀 추스리고 또 예, 진행하겠습니다.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진아였습니다. 아, 편지 마지막 부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전수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제 플레셔 선교사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네. 소개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나쁜 일을 일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일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네, 있어서요. 네. 당시 일본은요, 한국 사람들의 이 저항 정신과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유포하고 있었다고 해요.
0: 정말 야비하다.
1: 네, 대구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과 관심으로. 그는 의료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0: 예.
1: 특별히 선임이었던 존슨 선교사가 시작한 한센인 진료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을까요? 한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미감아 아이들을 돌보며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한센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았던 선교사로 플레처 선교사님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0: 미가마를 어떻게 아직
1: 부모님은 한센인 환자들인데 네. 아이는 이제 한센인
0: 감염을
1: 갖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0: 그런데
1: 그렇죠. 부모랑 같이 있으면 혹시나
0: 그렇죠. 네,
1: 위험하니까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네. 키우는 아이들을 미가마라고 불렀습니다.
0: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만남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힘든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힘든 어린 아이들을 돌봐 주신 건 아니었을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선교사님은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네. 바라보면서요, 야 의료 혁신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10여 곳의 진료소를 세워서 한센병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0: 네.
1: 한센병의 완치는 어려웠지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통해서 한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서 신속하게 투약을 진행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요. 그는 한센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0: 예.
1: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영국의 한 독지가의 기부금과 또 자신이 미국에서 모았던 재정을 통해 가지고요. 1913년 대구에 에라건이라는 한센인 전문 요양시설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0: 네. 많은 분들이 여수의 에라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도 이렇게 한센인 전문 병원이 세워졌던 거네요.
1: 그렇죠. 당시 광주에 이제 에양원.
0: 네.
1: 그게 이제 여수로 가는
0: 그렇죠?
1: 거고요. 그리고 부산의 상해원. 그리고 대구의 에라건이 대표적인 한센인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0: 네.
1: 선교사님의 1931년 보고서를 보니까요. 1913년 그 에라건이 설립된 이후 약 1100여 명의 한센인들이 에라건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0: 네.
1: 그 가운데 492명이 나병균의 활동이 중지되어 퇴원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거죠.
0: 네, 네. 선교사님, 우리가 처음 이 얘기를 시작했던 대구 제중원 동산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1: 동산병원을 통해 또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0: 예.
1: 그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플레처 선교사님이기도 했대요.
0: 네.
1: 1915년 5월 첫 번째 안식년 기간을 마무리하고요. 그가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0: 예.
1: 그때 여성 성서학원의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동에서 제시 로저스 선교사가 내려왔었거든요. 예.
0: 뭔가
1: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어.
0: 제가 감이 좋잖아요.
1: 네네.
0: 뭔가 제시 로저스 선교사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뭔가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 스타일을 아셔가지고요.
0: 네.
1: 수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다가 여성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권사님께서 딱 캐치를 하셨어요.
0: 네.
1: 안동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었던 그 두 분은요.
0: 네.
1: 대구 선교부에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반쪽임을 확신.

0: 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돼요. 아유, 그런데 그 시기에 플래처 네. 선교사님이 고열로 쓰러지고 맙니다.
1: 아.
0: 상태가 사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1: 예.
0: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긴급 후송이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 시기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회복되는 그 시기에
1: 네.
0: 결혼을 약속했던 제시 선교사가 간병하기 위해서 서울로 함께 올라오세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례로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서울에서 올리게 됩니다.
1: 네.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홀로가 아닌 두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또 저희가 이분은 일제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1: 네, 네.
0: 귀한 만남이 되었던 거죠.
1: 그러네요.
0: 플래처 선교사님은 에라곤과 함께 동산병원 사역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 네.
0: 특별히 부족한 진료실과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1931년에 3만 5천 달러, 엄청 큰 재정인데요.
1: 예.
0: 그 재정을 후원받아 800여 평의 대지에 80개 병상을 갖춘 서양식 병원으로 동산병원을 신축하신 분이
1: 네.
0: 바로 플래처 선교사님이세요.
1: 예.
0: 이러한 그의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그의 의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옛날 진료소에는 영아 보건소를 설립하여 영아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특별히 가난한 가정에게는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동 번호 127번. 아버지는 노동자, 일이 없을 때가 많다.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 동이 트기 전에 일 나갔다가 해가 진 후에 집으로 온다. 햇볕이 있는 낮 시간은 온종일 공장에서 보낸다. 한 달 봉급은 50엔. 할머니, 오빠, 언니가 다 같이 한 방에 산다. 아기 외에 다섯 식구가 좁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활 조건 하에서 두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한 아이는 9개월 때 결핵으로 죽었고 또 다른 아이는 6개월 때 이질로 죽었다. 우리들의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때 할머니가 영아 보건소에 데리고 왔다. 그 당시는 이미 영양실조가 된 상태였다. 할머니는 영아 보건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한 결과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기록이 참 소중합니다.
0: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했던 플래처 선교사님의 모습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또 자신을 돌봐주던 큰 형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자랐잖아요.
1: 네.
0: 사실은 일제히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선교사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1: 예.
0: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기재 선교사님 덕에 대구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함께 하셨어요.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 방송 가족이 어떤 분이실까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드리겠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PD였고요. 아나운서 유영미 진행했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심희서 어린이의 누가 별을 놓았지? 예, 준비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영광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저 이야기는 그림는 책과 똑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또 CCC의 대학 캠퍼스 전도에서 사용하던 그림는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팔찌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복음 팔찌를 약 3개월 전에 부모방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또 혹은 팔찌나 손에 시계 외에는 무엇을 끼거나 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팔찌만은 목욕하거나 사과하는 시간 외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 팔찌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제가 선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이거나 아저씨 아줌마 혹은 어린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이 참 이쁘네요. 신발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새나 인상이나 키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흰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학생과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색깔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예, 붉은 색깔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으로 있는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죄의 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색깔은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흰 색깔입니다. 요 흰 색깔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 떠나며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봄에 보면은 파랗게 올라오는 초록색의 새싹이 있듯이 이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팔찌의 다섯 가지 색깔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0: 또한 전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자매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 봅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에서 큰 간증과 또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을 매주 이렇게 모셔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큰터교회 소속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읽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읽으시면서도 성경 읽는 것보다 나는 볼링 치는 게 더 좋은데,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목사님 표현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최근에 교회에서 50시간 성경 1독 프로젝트를 하다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야,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10년 만에 요거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큰터교회 우리 이병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부산 큰터교회 수석부 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천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1: 예, 과거 한 CCC 간사로 한 18년 사역하고 네. 중국에서도 한 7년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중국 선교사로 계셨군요. 그런데 이 큰터교회가 엄청난 교회 목사님. 지금 문창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좀 큰 도전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유영균 목사님도 부목사님이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 뭐 지금 대장암으로 젊을 때 죽을 뻔했다가 성경보라는 감동으로 해보게 되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 내용들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찾아보시면 돼요. 무림고수 문창욱, 무림고수 유영균 이렇게 찾으시면 간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교회에서 세 번째 고수가 나오셨어요.
1: 아, 저는 하수입니다.
0: 나오시는 분이 다 겸손합니다만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만간 큰터교회 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목사님 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책 보시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303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고 전체 제목은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거 정부에서 낸 책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목사님 쓰신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어떤 책이에요?
1: 아, 예,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부담을 주시고 정말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원칙을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알려라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0: 네.
1: 그 원칙이 바로 딴 게 아니라 30세 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 출산하자 이 마인드를 한국교회 전체 어른부터 해서 청년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0: 야, 30세 전에
1: 네네.
0: 결혼해서
1: 예예.
0: 3명 이상. 이상의 아이를 낳자.
1: 예, 맞습니다.
0: 303 프로젝트. 놀라운데요.
1: 네.
0: 근데 보통은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안타깝다,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1: 예, 그렇습니다.
0: 와, 하나님 영적인 부담을 주셨군요.
1: 예.
0: 그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 책 내용은 일단은 우리 전 성도가 사실은 가치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중심, 가족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0: 네.
1: 이 대한민국 안에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저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0: 네.
1: 존경합니다. 왜? 그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은 그

0: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한들이기
1: 야.
0: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알리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앞장선다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저주사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 그럼 자녀가 몇 명인가요?
0: 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 아, 충분히 프로젝트 주장하실 만한 자격이 되시네요. 그럼 그 아들, 딸은 어떻게 되나요?
0: 아들 둘, 딸둘 양육하고 있습니다.
1: 아빠가 이게 밖에 나가서 애를 많이 납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0: 네네.
1: 집에 있는 자녀들은 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나요?
0: 아, 뭐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무조건 서른 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1: 아하.
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도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 사실 목사님 간증문 듣고 놀란 거는
0: 네.
1: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다고
0: 네.
1: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보통은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는 뭐 진짜 몸에 중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소원이 진짜 간절할 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 40일 기도에 3번 다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0: 네네. 네네.
1: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0: 아, 예,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1: 네.
0: 돌아보니까 한국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1: 네.
0: 저는 이제, 어떤 뭐 다른 기도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금식을 했는데요.
1: 네.
0: 전 성도가 함께 나눠서 금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게 40일이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1: 야,
0: 금식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그 40일 동안 물만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네네.
1: 보통 그런 경우는 기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 때는 또 힘드시면 누워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0: 예.
1: 목사님은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0: 예.
1: 세 번이나 그렇게 금식을
0: 예,
1: 하셨다고요.
0: 맨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아예 숙식을 하고요. 그다음 설교도 좀 빼주고 했습니다. 왜냐면 목이 목소리에서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 거란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0: 네,
1: 어떤
0: 그렇습니다.
1: 감동을 주시던가요?
0: 아, 예.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 관점을 바꾸셔가지고 열방을 축복해라. 우리 큰터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선교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때문이라도 이 사명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을 행동,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헌신한다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1: 야, 세번다 같은
0: 예,
1: 응답을 주신
0: 뭐
1: 거예요.
0: 그런 그 응답도 있고 또 다른 부흥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성도가 함께 또 그런 감동을 받았던
1: 아하.
0: 경험이 있습니다.
1: 그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면
0: 네네.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복을 주시고
0: 반드시
1: 은혜를
0: 복을
1: 거두지 않으시겠다.
0: 예,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1: 그
0: 믿습니다.
1: 열방을 축복한다는 거는 선교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예.
1: 야, 요즘에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을 가끔 뵈면은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이걸 어떡하냐 하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아, 더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되겠군요.
0: 예.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이미 목사님이 출연하셨지만 우리가 선교하다가 죽겠다, 선교하다가 망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형편이나 처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축복 이걸 기억하면서 교회들이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다시 한국교회 선교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자, 우리 무림고수, 우리 문창호 목사님 편과 유영균 목사님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터교회는 사실 어린이하고 어른 다 합쳐도 부산 같은 경우 100명 조금
0: 120명 정도,
1: 넘는 그런 교회인데, 매월 선교비를 수천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재정을 영으로 만들고 또 다음 달 넘어가는 교회
0: 예. 네,
1: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0: 예.
1: 대형 교회도 지금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무림구수가 또 이렇게 세 번째 나오게 하셨네요. 네. 이것도 방송 나가면 교회로 연락 많이 오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그때 문창원 목사님 출연하시고 문의 있으면 일로 연락하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목사님 본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주셨다면서요.
0: 아, 예.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는 또 자동으로 응답으로 제게 오기 때문에.
1: 힘드셨겠네요.
0: 참 방송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놀라운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밤 9시, 10시에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1: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0: 그래서 뭐 다양한 질문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아하. 또 후원하고 싶다.

0: 그 처음 시작하시게 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1: 아,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문창호 목사님이 이한달 일독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일독 학교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부터 강제적으로 다 성경을 한달 일독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저도 본의 아니게 아이들도 읽는데 제가 신학을 그때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앞장서서 같이 읽어야 되니까 같이 한달 일독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0: 그한 달에 일독이라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40장에서 50장을 봐야 되는 건데,
1: 네네.
0: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1: 그렇죠.
0: 물론 빨라질 수도 있지만,
1: 예.
0: 그거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셨어요?
1: 아, 쉽지 않습니다.
0: 10년 해도 쉽지 않다.
1: 쉽지 않은데, 일단은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벌금을 내지,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뭐 빠질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날 그날 분량을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0: 야, 교회에서 서로 벌금을 매겨가면서, 벌금 거두면 또 성교비로 내는 거 아니에요, 다.
1: 그렇습니다.
0: 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 위에 둘은 지금 아들들이고 밑에 둘은 딸들인데,
1: 네네.
0: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 나이가 지금은 대학 제대하고 25, 24, 그다음에
0: 야, 아빠는 아들
1: 21,
0: 나이를 잘 몰라요.
1: 24, 21명,
0: 사모님이
1: 21살.
0: 정정해 주셨어요. 그 딸들은요?
1: 그리고 딸 고3, 한 명은 중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0: 그 애들이 그럼 10년도 전부터 성경 1독을 해나가기 시작했으면,
1: 예.
0: 이게 어른은 또 목사님, 부목사님이시니까,
1: 네.
0: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1: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날그날 읽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그 성경책에다가 낙서를 해놓는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에스겔이 너무하네.
0: 에스겔서에다가
1: 아, 예. 읽다 보면은
0: 뭔 소린지 모르지.
1: 저도 읽다 보면 에스겔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나머지 그걸 이제 그렇게 낙서한 거를 보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에스겔이 너무 했네요.
1: 예.
0: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숙제하듯이지만 읽어나가는 이 아이들이 또 본인의 진로도 잘 찾고 예쁘게 잘 컸다면서요,
1: 아,
0: 목사님.
1: 뭐 일단은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됐고
0: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1: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에 맞게끔 그렇게 큰 아이는 영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한명한명한명 자기 비전을 또 발견하는 게 바로 또 성경을 읽을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을 읽히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애들 보기 쉬운 책이 아닌데, 개역개정을 이렇게 한 달에 1독씩 해내니, 나머지 책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효과가 또 있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를 잘 찾아나가고 했는데, 정작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이 10년을 봐도, 뭔가 좀, 재미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감동이 없었던 건또 아니겠습니다만은, 늘 부담감 속에 숙제 같이 읽었다. 이렇게 솔직히 간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1: 맞습니다.
0: 얘기입니까, 그게?
1: 그 제가 성경 읽는 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청년부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감정이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뭡니까?
1: 50시간 성경 일독을 이제 앞두고 그날 첫날 시작하는 날 그날따라 또 청년들 제가 좋아하는 볼링
0: 볼링
1: 대회를
0: 좋아하세요?
1: 잡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게 나도 볼링 치고 싶다. 나도 성경 읽는 것보다 볼링 치는 게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돼서 읽는 거지.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거는 볼링도 좋아하고요. 저는 또 요리를
0: 요리
1: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그래서
0: 좋아하세요?
1: 음식하는 것만큼 제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느냐? 이건 제가 뭐 성경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고 의무감으로 읽었다. 이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목사님 솔직한 간증이시네요. CCC 사역자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중국 선교도 하셨고, 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도, 한 달에 일독을 해오시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해야 돼서 하는 거지, 나에게 최우선은 아니었다.
1: 저는 사실은 좀 일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좀일 중독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 컨택에는 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일하지 일을 그만해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저에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읽긴 읽지만 제 마음속에는 활동하거나 어떤 건 봉사하거나 이런 데더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또 불링 치거나.
1: 아,

0: 볼링은 그렇게 자주 치진 않았지만 좋아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모신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숙제하듯이 보면 반드시 성경 읽기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무림고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그냥 차올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극적인 변화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된 일인지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간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장난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2: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속인다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0: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0: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759국에 6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처음 시도해보는 성경의 무림고수 하루 1일 특별 세미나입니다. 부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KTX 타고 오셔야 돼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데 제가 우리 부산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200명이 안 되면 우리는 요거 안 한다. 근데 200명이 만약에 넘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강사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무림고수 출연해서 제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분야별 네 분의 무림고수를 모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편 낭독으로 큰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이태재 목사님. 이분 일반 대기업 다니시다가 젊은 시절부터 성경 소리내서 읽기로 교회가 또 설립되고 본인이 큰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 레제네 하우스 우리 조상현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이 또 낳은 제자들이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집중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가 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읊조리기, 또 하가다 분야의 최고수죠.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성도님들이 직접 출연해서 정말 말씀 읊조리고 병이 났다, 우울증이 떠나갔다.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뭐 의심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준 그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 5분 말씀 선포로 교회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목사님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역시 목사님부터 병이 났어요. 아토피도 났고 폐가 안 좋으셔서 늘 기침하던 것도 없어지신 그분인데 교회를 완전히 목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선포에 있다. 우리 박봉열 목사님까지 이렇게 네 분의 고수를 여러분 이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대전으로 광명으로 찾아다니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천으로 부산 극동방송 오시면 됩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로 고수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 다 무료입니다, 행사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 확인해서 200명이 넘으면 세미나를 그냥 하고 안 넘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가 있었네요.
2: 맞습니다.
1: 네, 큰터교회 이병천 목사님 모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10년 넘게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한 달 일독을 했지만 사실은 끝까지 약간 부담이 있고 숙제하듯이가 됐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그게 바뀌었다. 네네. 방송 가족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이제 큰터교회에서 네. 50시간 성경 일독을 3월 8일부터 해가지고 5일 안에 그 안에 50시간을 해가지고 정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자, 50시간 성경 일독.
2: 네네네.
1: 50시간이면 일독이 되나요?
2: 아, 예, 충분합니다.
1: 충분해요?
2: 네네.
1: 와.
2: 예, 실제로 45시간 만에 성경을 다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럼 함께 했던 교인들하고
2: 네네네.
1: 45시간에 예, 창세기부터 예. 계시록까지 읽어낸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2: 한 2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네. 앞에서 나레이터가 성경을 읽으면은 각자 따라서 그 소리나 중얼중얼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읽는 방식으로.
1: 같이 읽는 거예요.
2: 예, 예.
1: 다 보통 같이. 다른 예. 통도관 가면은 앞에서 읽어주고 그냥 예, 예. 눈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2: 아, 예, 소리를 같이 내서 읽었습니다.
1: 전 교인이 참석한
2: 네네.
1: 분이
2: 네네네.
1: 다 소리내서 읽네요.
2: 네네네.
1: 그 나레이터는 누굽니까?
2: 나레이터는 저와 어떤 집사님과 또 몇몇 분이 준비해가지고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1: 그 성경이
2: 네네.

0: 45시간 만에 읽어질 수 있는 책이었네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0: 우리는 평일 석장, 주말 다섯 장에서 1년 1독하는 것이 성경이다.
1: 예예. 예.
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0: 45시간에 1독이 된다고요?
1: 예예. 예.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0: 네.
1: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게 맞춰갖고 따라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0: 네.
1: 끝날 때쯤 돼서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0: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모여요?
1: 아침에 저희가 9시에 모여서 계속 오전에도 읽고 오후에도 읽고 저녁까지 읽었습니다 그때는.
0: 그러면 아침에 모여서 자 창세기 1장입니다 하고 쭉 읽고
1: 네네.
0: 따라가면서 읽고
1: 네네네.
0: 밥 먹고 또 읽고
1: 예예.
0: 저녁 먹고 또 읽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한 5일을 한 거네요.
1: 아 죄송합니다. 10시부터 시작했네요. 10시부터
0: 네.
1: 밤 한 9시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0: 이야 엄청나다.
1: 네네.
0: 자는 시간만 빼고 성경만 보신 거네요.
1: 감사하게도 집사님 한 분이 네. 식사를 풀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0: 네.
1: 식사 간식을 잘 먹으면서 이렇게
0: 네.
1: 성경 읽는 데만 집중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5월 동안.
0: 근데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동안
1: 네네네.
0: 이게 뭐 잘 때도 말씀이 들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아, 예, 제가 일독 전체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갔는데
0: 네.
1: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멀미 같이
0: 말씀의 멀미
1: 네, 그냥 말씀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는데도 말씀이 들리고 귀에
0: 네.
1: 일어나도 들리고 하루 종일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0: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 네네.
0: 목사님께서
1: 예예.
0: 성경을 보는 중간에
1: 예예.
0: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0: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1: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나레이트를 해 나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데
0: 네.
1: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같이 통으로 읽었거든요.
0: 네.
1: 근데 거의 쉬지 않고 에스겔 같은 거를 통째로 읽어 나가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굉장한 감동이 생기면서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구나. 너무 좋은 편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거죠.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0: 네.
1: 아니면 뭐 나중에 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본문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라 이걸 알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0: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저주 말씀도 있고
1: 예예.
0: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1: 아,
0: 하니까
1: 예예.
0: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1: 아,
0: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를 느꼈다고요?
1: 아, 하나님의 감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쩌면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예.
0: 이전에도 성경은 많이 보셨잖아요.
1: 네네네.
0: 1년에 뭐 12독을 하신 분이니까.
1: 네네네.
0: 근데 소리내서 볼 때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1: 예,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게 나레이트가 되듯이 이렇게 성우처럼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0: 어허.
1: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0: 어허.
1: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목회 활동이나 아니면 섬김, 봉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0: 네.
1: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0: 아.
1: 그래서 그날 분량을 억지로 채울 때가 많았는데
0: 성경을 먼저 본 게 아니고
1: 예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할 일 다 하고
1: 예예.
0: 마지막에 하기
1: 예예.
0: 싫은 숙제 하는 것처럼 죄송한
1: 예예.
0: 표현이지만
1: 예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이제 50시간 일독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 읽고 같이 또 소리내서 읽고 또 틈만 나면 본당에 가서 성경 읽고
0: 야.
1: 다른 교회 활동 일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적게 보이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좀 습관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0: 야, 그 우선순위가 성경으로 바뀐 거네요.
1: 네네네.
0: 지금도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 연애 편지로 느껴지세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0: 그럼 지금도 소리내서 보시나요?
1: 예예예. 예, 예. 가능한 본당에서 소리내서 읽고
0: 네.
1: 또 성도들과 함께 같이 또 시간 내서 같이 읽기도 하고
0: 네.
1: 또 목사님도 같이 찾아와서 사역자 사무실에서 같이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0: 교육자들이?
1: 예예.
0: 야 그리고 요거 50시간 통독 이후에 성도님들이
1: 네.
0: 뭐
1: 네네.
0: 요일을 정해서
1: 네네.
0: 1시간 반씩 2시간씩
1: 예예.
0: 모여서 소리내서 읽기를 한다면서요?
1: 예예. 자발적으로 나와서 네, 그날 한 달 일독 분량을 소리내서 읽는데 아주 돌아가면서 다 낭독을 하고 같이 읽고 하는데 다 은혜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담임 목사님이 강요해서 시작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아, 큰토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계속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1: 예예.
0: 그리고 목사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소리내서 읽고
1: 네네.
0: 또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따라서 같이 읽고 이렇게
1: 예예.
0: 했는데
1: 예예.
0: 일반 성도님들도 앞에 나가서 막 인도 읽기 인도를 하면서
1: 예예예.
0: 은혜 체험한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0: 예. 그때 처음에는 시간에 쫓겨서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읽고 또 전문 낭독하시는 분이 읽었는데
1: 네.
0: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다들 읽는데 너무 깊은 감동에 빠지기도 하고 뭐한 집사님은 막 목소리가 막 격양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1: 계속 소리가
0: 막
1: 커져요.
0: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1: 그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1: 네.
0: 갑자기 낭독을 멈추신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예.
1: 좀 그걸 보는 성도들도 또 은혜를
0: 아
1: 받고.
0: 예예.
1: 야, 19명이 참석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
0: 네네네.
1: 포함해서.
0: 네네네.
1: 그 50시간,
0: 예.
1: 정확하게는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끝낸 19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기도 한데,
0: 네네네.
1: 근데 그 인원들 가운데 또 간증이 많이 나왔다고요.
0: 아, 예. 뭐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는
1: 네.
0: 우리 한 가족이
1: 네.
0: 어쨌든 공무원이신데 휴가를 내시고 온 가족이 아이들 초등학생 3명이 있는데
1: 네.
0: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첫째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안경을 벗으면은 거의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1: 많이 안 좋았네요.
0: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 말씀을 읽으면 눈이 좋아질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고 10분 후에 그냥 안경을 10 벗어버렸습니다.
1: 사물이 인식이 안될 정도면 눈이 많이
0: 예.
1: 나쁜
0: 예,
1: 건데요.
0: 많이 나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드림 렌즈 같은 걸 교정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걸
1: 네.
0: 믿음으로 아예 안경을 안 쓰고 읽기 시작했는데
1: 렌즈도
0: 예,
1: 빼고.
0: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고 시력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렌즈로 하나님 말씀 렌즈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 이런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1: 눈이 좋아졌어요?
0: 예, 눈이 좋아져가 지금은 안경 벗고도 다 보이고 활동하는 그런
1: 야,
0: 게 바뀌었습니다.
1: 그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0: 아, 예,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1: 놀랍네요.
0: 예네네.
1: 성경을 소리내서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0: 예.
1: 와, 또그 집안에 또 아이들이 더
0: 예.
1: 있었나요?
0: 아, 예, 특히 막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저기 마지막에 물론 이제 누워서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1: 아, 그 막내 1학년짜리한테.
0: 예. 보랏빛 비누방울이 온 교회에 가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 그 보라 이 비누방울이
1: 방울이에요.
0: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보라색을 다 몰아내고 온 교회 공간에 이렇게 보혈로 가득 차는 그런 아이 눈으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0: 네네네.
1: 성도님들이 더 확신을 갖게
0: 하,
1: 되셨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 간증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 일주일 새
0: 예.
1: 성인 ADHD로
0: 네네네.
1: 좀 발작 증세도 있고 좀
0: 예.
1: 어려운 분이
0: 네네.
1: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0: 아, 예. 사실은 좀 유튜브에 또 올인하기도 하셔가지고, 본인이,
1: 유튜브에 올인한다는 건 제작을 하는 건가요?
0: 예,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1: 아,
0: 너무
1: 유튜브에 보는데.
0: 집중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1: 네.
0: 본인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자기가 성경, 유튜브를 보다가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상에 집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이 50시간 동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몰입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몰입하고 또온 가족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렇게 확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1: 아, 그분이 ADHD
0: 네, 본인이 그런 좀
1: 어려움이 있던
0: 그
1: 분이었어요.
0: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전체 교인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뭐 ADHD에 또 발작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 읽을 때 그게
1: 네.
0: 일어났습니다.
1: 이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0: 네네.
1: 또 일주일, 또 2주일, 또한달 지나면
0: 네네.
1: 옛날 생활로 돌아간
0: 예.
1: 좀 아픈 추억들이 우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 일주일간 성경을 하루 종일
0: 예.
1: 이제 선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0: 네.
1: 그 지금 말씀하신 아까 유튜브를 끊게 됐다는 그분이나, 눈이 좋아졌다는 그 학생이나,
0: 예.
1: 그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0: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계속 또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읽는데 기존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 네.
0: 오히려 가족이 다 같이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속도도 빨라져 이야기도 들었고 또
1: 네.
0: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가정은 또 계속 지금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읽고
1: 네.
0: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네요. 자, 우리 그 성경의 무림고수 단골 질문이에요. 눈으로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조그맣게 읍조려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점점 읽는 사람들이 격앙이 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됐다고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읽어야 더 은혜가 많이 되는가요?
0: 뭐 일단은 소리 내서 중얼거려서 읽거나 눈을 읽어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또박또박 들리는 속도로 이렇게 좀 빨리 읽긴 하지만
1: 네.
0: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더

0: 몰입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또 선포가 되니까
1: 네.
0: 공간 자체도 가족들 안에서 또 교회 공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났던 성경을 선포해서 읽을 때큰 소리로 읽을 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목사님이 해보시니까 눈으로 볼 때보다는 그래도 소리를 내는 게 낫고 약간 작게 읍조리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낫군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사실 뭐 집에서야 작은 방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할수 있지만 그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0: 뭐, 정안 되면 차에 앉아서라도 읽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좀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읽든지 하고 또 가족들 하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중얼중얼 읽더라도
1: 네.
0: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읽으면 더 좋다고
1: 그리고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걸 통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우리는 읽는 분량이 있으니까 하루에 석장, 뭐 6장, 10장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가능하면 권별로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0: 아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아.
0: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훨씬 더 가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무림고수를 애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꼭 달리는 질문들이 어떤 분은 빨리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방향이든 일단 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할 정도면 지금 엄청 빨리 읽어나간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고 집중이 되나요?
0: 가능하면 최고 속도로 그렇게 읽어 나갔는데 오히려 천천히 읽을 때는 잡생각이 들거나 딴데 집중이 분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더 집중도 올라가고
1: 네.
0: 또 성경 전체 맥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과 장이 넘어갈 때도 그냥 바로 이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에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마디마디 절절 또박또박 끊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0: 원래 성경에 또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은 장이나 절이 이후에 붙여진 거고 원래 통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리내서 큰 소리로 빨리빨리 읽어 나가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아까 앞서 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얘기했는데 이해가 다안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도 어렵고. 그래도 읽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0: 그 아이들도 앞에 나와서 한번 읽게 봤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 속도로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또 은혜롭게 잘 읽고요. 또뭐그 말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귀로 듣기만 하더라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1: 그렇군요. 목사님 사실 뭐 CCC 사역이나 중국 선교사부터 해서 오랜 기간 복음 사역 해오셨는데 이번 성경 그 50시간 1독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관이 변화가 있었어요?
0: 일단은 저런 이제 교회 일이나 사역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너무 놀라운 게 마지막 날 성경을 급하게 읽고 있을 때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 간다고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무료 상담소 그 내용을 보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겁니다.
1: 아, 교회 앞에 무료 상담소라고 써 있어요?
0: 있죠. 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전문 상담가들도 있고,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붙였는데, 교회 이전 5년 동안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1: 아, 그 간판 붙이고 한 명도 안
0: 한
1: 왔는데
0: 명도 안 왔는데,
1: 하필이면 그 쉬는 시간에
0: 뭐 10분 쉬는 시간에
1: 야.
0: 돌아가지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걸 그만둘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또 본인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오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은 줄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올라와서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니까 같이 성경을 읽자.
1: 아, 일단 앉아라. 당황했겠는데요?
0: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친구도 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영혼은 얼마든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야, 바꿔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가 더 집중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러시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0: 저는
1: 보내주시겠다.
0: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1: 야, 그러네요. 5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던 간판 보고 하필이면 그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일이 네. 보여서 일을 먼저 하고 예, 예.

0: 성경은 나중에 보시던 분이
1: 예예.
0: 성경 중심으로 먼저 보면
1: 예예.
0: 영혼은 보내주신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뭐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또 여러 분 있을 거예요.
1: 네.
0: 특히 이 방송 보시고 그렇다. 나도 소리내서 성경을 좀 보겠다. 소리내서 좀 빨리 힘줘서 한번 봐보겠다. 45시간이면 읽는 성경을 내가 그동안 못 봤구나. 이제 보겠다. 이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1: 네네.
0: 목사님 쓰신 책
1: 예예.
0: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1: 예예.
0: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권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 나는 이미 손자가 있는 권사님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또 자녀 손들이 또 은혜 받고 3명 이상 낳을 수 있고 30대 전에 결혼하고 30살
1: 네네.
0: 전에
1: 예예.
0: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로, 아, 또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결단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목사님의 책, 아, 303 프로젝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0: 네. 저희 방송 보시고 아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 주시겠습니까?
1: 예,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책 같은데 알고 보면 45시간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0: 네.
1: 저기 저희가 고향이 합천인데
0: 네.
1: 합천에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그 팔만장의 책그 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을 하루 8시간씩 집중해서 읽을 때 15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게 방대합니까?
1: 네네네네. 근데 성경은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충분히 5일 안에도 읽을 수 있고 45시간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0: 네.
1: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0: 야.
1: 힘들면 같이 모여서 읽고 또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읽으면 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목소리 확 와닿네요.
1: 네네.
0: 팔만대장경을 매일 읽으려면은 15년이 걸린다.
1: 15년 이상.
0: 성경은 45시간
1: 네네.
0: 길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 보는 책이다.
1: 너무 감사하죠.
0: 결단하면 볼수 있다.
1: 네네.
0: 아, 오늘 큰 도전이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1: 네네.
0: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주일에 도전 주고 한번 봐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네.
0: 어떤 식으로 요거를 집중해서
1: 예예.
0: 휴가를 낸다, 아니면은 뭐 연휴를 이용해서 본다 할때
1: 예예.
0: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예, 뭐, 가능하면, 소리 내서 혼자 읽기 힘들면 교회에서 모여서 읽거나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 때, 특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가능하면 핸드폰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몸으로 한다거나 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거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나기
0: 나가죠,
1: 때문에
0: 나가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같이 모여서 읽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줄 생각됩니다.
0: 자, 앞에 나가서 읽는 사람은 뭐 30분, 1시간 이 정도씩만 하면 되나요?
1: 아, 네네. 그렇죠. 예. 더 짧게 해도 되고.
0: 들어가면서
1: 예,
0: 나가서
1: 돌아가셔도
0: 이제
1: 되고.
0: 읽고,
1: 예, 그렇습니다.
0: 읽는 사람 속도에 맞춰 따라 읽고,
1: 네네네.
0: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면 성경 1독을 할수 있다.
1: 네네네.
0: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무림고수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분야별 대표 목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샵1069 문자로 고수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래 유튜브 댓글창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여러분 200명이 넘으면 저희가 세미나 진행합니다. 말씀 세운 교회 시편 낭독의 이태재 목사님, 그리고 성경 천독 레제나 하우스 조성현 목사님, 또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 강의를 하시는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그리고 매일 5분 말씀 선포로 교회와 목회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던 박병렬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자, 샵1069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광고도 많고 내용이 길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무림고수를 낳고 있는 놀라운 교회, 부산 큰토교회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방송은 언제 어느 때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 듣지 않고 나만 보지 않고 가족들과 또 식구들과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누르면 바로 볼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

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68-9-0558번

0: 번호 0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35-6001번, 지역번호 0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레츠는 기상 예측, 날씨 예보가 얼마나 힘든지를 기상학자로서 자기 변론적 논문인데요. 논문을 통해 기상 예측 프로그램의 작은 수치 하나, 그 변수 하나가 엄청난 예측값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증폭되고 확산되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그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수는 그의 버금가는 못지않은 그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뭐 이런 엄청난 일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작은 하나의 몸짓과 행동과 반응과 선택과 결정과 말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날갯짓 하나를 인해서 엄청난 축복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날갯짓 하나로, 작은 뭔가 행동과 순종 하나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우리 교회는 그 몸짓을, 그 순종은, 그 날갯짓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한 남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어부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인생, 낙심한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이나믹한 뭔가 막 역동적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막 끌어올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가장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유발하게 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그 행동과 반응에만 우리가 관심 갖지만, 여러분 그 애초에 그 역사가 벌어지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펼쳐지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누가 봐도 거기서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인생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때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남들에게는 소외되고 관심 없는, 많은 이들에게 별로 효용같이 없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축복의 기회와 단초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의 행동이 대단합니까? 저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관심과 발걸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 없고 별로 효용가치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인생, 우리 관심 바깥에 전혀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기꺼이 찾아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단초를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작업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도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이 보이는 기대되는 인생들 아니라, 실은 내 주변에 초라하게 그지 없고 내 관심과 사랑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관심과 사랑도 배려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어스타가 시작됐어요. 1855년에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조사가 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반의 한 소년 때문에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한 소년을 이 킴벌이라는 여교사는 절대 포기할 수도 끊을 수도 내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지긋지긋한데 내려놓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포기가 안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요, 삼촌 구두방에서 구두 순서로 구두 닦기로 일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년에게 무슨 기대, 무슨 희망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 하나를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들 우리 교회와 그의 인생에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에드워드 킴볼은 그 소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생활 터세, 또 부모도 여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삼촌 구두방에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소년이 교회를 못 나오면 킴볼은 기꺼이 그날 설교를 요약해서 그날 전해줄 복음과 말씀을 준비해서 구두방으로 친히 달려가 일하고 있는 그 소년을 붙잡고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배우지도 못하고 구두 수선공을 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여교사의 관심 외에는 어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소년은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미국과 영국 전역을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시킨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야 눈알이가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는 게 이거 잘만 하나 이거 세워놓으면 인물값 하겠는데 지금은 저평가된 이 아이에게 가성비 좋게 투자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겠는데?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겠죠? 애끓는 마음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년에게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그 아이가 수백만 명을 회심시켜요. 수백만 명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이켜요. 수백만 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킴벌이라는 여교사의 애끓는 마음, 한 소년을 향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인생에 대한 거룩한 관심, 그 관심 하나가 그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멋진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디엘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로 유명했는데 그가 런던에서 전도 대부흥회를, 런던 대성회를 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붙은 마음으로 불영의 열정이 솟아난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식어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영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제부터 나도 무디처럼 내 생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심시키는 멋진 역사를 이어가던 차에 그가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거꾸로 무디는 미국에서 영국에 와서 런던 대집회 마이어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마이어가 은혜를 입고 미국 대성회에 강사로 서게 됐을 때 그가 피를 토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전한 이 복음에 또 감동하여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채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채프먼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사도바울처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당대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인 한때 당대
최고 잘 나갔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시켜버린 거예요. 빌리 썬데이는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요. 그는 은퇴했어도 잘 나갔던 야구선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 인지도,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획한 보스턴에서

진행된 그 보스턴 대각성 집회, 빌리 선데이 집회, 글쎄 여러분 150만 명, 150만 명 본 적은 있어요? 150만 명 이상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150만. 그때 가슴에 불을 받고 또 불영의 열정이 타들어가던 몇 사람이 모여 우리 보스턴에만 이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이런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 지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 보스턴 대각성 집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햄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햄 목사님 초청 부흥성회를 샬롯이라는 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서 부흥회를 4주 동안 개최하는데 여러분 10주 동안 보스턴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만 명 이상이 엄청난 열광적인 불도가니까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 광경을 기대했던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 와. 말씀을 전하는데 회심한 사람이 일어나질 않아요. 실패한 절망적인 낙심하고 있는 그 집회 마지막 날 수줍게 손을 들고 회심하고 내 인생 바쳐 복음을 전하겠노라 고백하는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셨던 빌리 그레엄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놀란 은혜의 확산과 연결고리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수혜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킴볼이라는 한 여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애끓는 심정으로 한 소년을 포기하지 못한 채 끝끝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저 못 배우고 가난한 고아 같은 한 소년에게 전한 그 관심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돼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이웃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가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를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SNS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손 한번 잡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있을 거고요. 소외된 무디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까까머리 고등학생 폐병쟁이가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가족과도 분리된 채 정말 죽음과 삶의 고비를 넘겨가며 사선을 넘나들고 사투하고 있는 폐병쟁이 고등학생에게 누이 친구가 찾아와 극진하게 간호하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따뜻한 그 사랑과 관심에 마음이 열린 그 폐병쟁이 고등학생은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만 난다면 저 누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저 누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평생 전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는 그 약속대로 일어나 목회자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만 80만 명이라는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종, 위대한 시대적 사자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관심 없는 그 누군가에게 향한 따뜻한 위로와 관심,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식사대접과 복음 전함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그 과정 중에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어스타, 그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기필코 결단코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나를 붙잡고 찾아 살리시고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짜 흩어져. 오늘도 여러분의 무디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베드로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조용기를 찾으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아니 귀한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 차고 숫자가 늘어간다고 그게 다 그냥 교회의 진짜 부흥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있다니까 그 영혼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단? 건물? 이 예배 형식? 여러분이 뭐라고 불리는지 그 직분?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함을 증명해 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 로드맵이라고 후배 목사님들의 이런 멘토링을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대인들의 경건주의 유대파들이 있어요. 경건주의. 하세디즘이라고. 이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여보게, 당신은 새벽이 왔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새벽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자 한 제자가 고민하다가 예, 저는요 저기 돌아다닌 저 양이 개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저게 개가 아니라 양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때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가 저는 저 덩굴이 포도 덩굴인지 무화과 덩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새벽이고 날이 밝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랍비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무엇으로 새벽이 왔으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의 대답이 나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면 그게 새벽이라고 생각하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여러분 영혼이 영혼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목회고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요즘에 이 시대가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목회가요 성공하듯 보이나 잘못된 목회 중에 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 성장에 관심 없는 그 교회의 부흥 중에 하나가 사람이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사람이 숫자로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삶에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람이 숫자로 보여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나 돈으로 판단해버려요. 사람을 어느 순간 그 허접하고 치졸한 기준으로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 이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심은 구원받은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 영혼인가? 전도 대상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영적 축복이 있길 바라고 깨어있음 있길 바라고 영적 새벽 되길 바랍니다. 영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 무딤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음의 새벽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막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저를 붙들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사 일로 와봐.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목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목회 위기가 올 거야. 그렇죠. 뭐 목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올 텐데 그 위기 중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위기가 뭔 줄 아는가. 저는 그때 내 모든 전자산을 다 털어서 보험까지 다 깨서 하나님께 건축하고 개척하느라고 매달 이제 이자 나올 때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전기세를 공과금을 낼 수 있을까 가장 힘들고 버거운 위기는 경제적 위기였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 경제적 위기가 목회 가장 큰 위험하고 무서운 위기일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이 그런 거는 위기도 아니야.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면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영향력도 얻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사람 관계가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싫어질 때가 있대. 그때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기야. 그때 대부분의 목회자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 안에서 그냥 사무적으로 영혼을 대하고 다루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너는 삭군되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목회가 직업이 되고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거야. 사람이 싫어지고 그 관계가 버거워지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텐데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전화기 소리도 가슴이 내려앉고요. 전화 한 통이 진짜 칼이 몸에 들어와 찌르는 것처럼 힘들고 고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 한 통 하는 거 아무것도 그 전화 한 통 못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그 관계가 너무 버겁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요. 아들아, 그때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야. 삭군되지 말고 그때 다시 네 삶을 송두리째 던져서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 없는 목사처럼 또 그 영혼에게 뛰어들어 그 영혼을 품고 안고 그 영혼을 보살펴 주거라. 여러분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여기서 막 멋들어지게 형식을 갖추고 예배, 이 종교 의식을 잘 치러낸다고 그게 진짜 교회나 예배나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없어진 지 오래인 사람도 있어요. 상관도 없어 나한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와 애끓는 관심은 영혼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진 지 10년, 20년 지난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패예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무디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베드로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조용기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삭개오를 찾으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그 영혼이 마땅히 여러분 옆에 앉아 함께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 멋진 날이, 그 멋진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 정신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작은 것에 관심 갖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두방의 수성공, 그 소년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폐병쟁이 폐결핵 고등학생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 많이 다니기로 유명했잖아요.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공문을 보냅니다. 집회 가기 전에 밥 안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저 식사 대접 받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집회하면 많으면 한 끼 먹으면 한 끼. 그럼 이제 막 은혜 끼치면 막 식사 대접하고 싶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식사 대접을 허락한다면 어느 식당 어떤 메뉴 사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식당, 최고의 메뉴를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세 개야. 지역에 끝내주는 한정식, 지역 내 비싸기로 유명한 일식집, 지역 내 유명한 소고기집. 그러다가 시골 쪽 가면 염소탕. 이걸로 한 15년을 먹다 보니까 원래는 오리가 제일 많았는데 내가 이제 오리는 아예 공문해서 오리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주일 내내 오리만 먹은 데도 있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른 교회 갔더니 자기들은 처음이라고 대접하는데 진짜 우연찮게 매일 오리를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유명, 전 어딘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식당 그 메뉴 그대로 바꾸지 말고 식당도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메뉴 그대로 전 안 사줘도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으시죠? 그분 한 번만 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를 대접한 것과 일반이고 아니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숟가락을 못 들 정도로 너무 송구할 때가 많아요. 아,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대단한 식사를 제공받는지, 저는 이 능력은 하나 있어요. 항상 감동해. 항상 감사를 잘 잊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매일 가도, 우리 수행비서들은 한 3년 따라다니면 호텔에서 질렸다고 그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를 잃지 않아요. 전 차 한 대를 이렇게 선물 받으면 차 하는 날까지 탈 때마다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타지?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네 아빠 다른 건 다 별론데 감사나만큼은 1등이다. 네 아빠는 차 새로 나온 날부터 폐차 하는 날까지 차 탈 때마다 감사하더라. 엄마 이거 참 존경한다 이렇게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 이 이유밖에 제가 여러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더 못하면 못했지. 근데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융숭한 대접 이런 기막힌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내가 너무 송구해서 숟가락 못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나 이런 생각해요. 야 이런 식당에서 이런 대접받으면 전도 대상자는 마음은 열리겠다. 나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한 사람 한 가정을 식사 대접해주면 그 사람 마음은 열리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생겼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그 정성, 그 마음, 그 메뉴, 그 식당 그대로 전도 대상자 한 가정만 이번 주에 꼭 챙겨주시고 꼭 섬겨주시고 그걸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한번 그걸 그 마음은 열릴 것 같아. 근데 왜 부흥사는 목사, 담임 목사는 그 좋은 식당 데려가려고 애를 쓰다가 왜 그 옆집 할머니, 독거노인, 폐지진 할머니 전도할 때는 왜 칼국수로 바꾸냐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년 무디를 찾아가는 조용기를 찾아가는 실패한 자 베드로를 찾아가는 컴플렉스 덩어리 삭개오에게 내 관심의 눈빛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양 99마리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 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수혜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관계를 내려놓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이번 비어스타 가운데 아니 올해 가운데는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거래처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내가 고용한 내 회사나 직장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 사람이 꼭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나는 그 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됐다는 멋진 간증이 앞으로 먼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화로 설교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여.

0: 너무 축원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국에 0558번, 지역번호 052-268에 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에 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

사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느끼는 평안, 그리고 찬양 가운데 느끼는 평안,

기도 가운데 느끼는 평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평안의 바람이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성어산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미사곡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이든의 미사는 실제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 교회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에서도 연주용 미사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합창과 사중창, 특히 소프라노의 독창이 화려한 곡인데요. 이 고전파 시대에는 미사곡에도 오페라의 영향, 다시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는 콜로라츄라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애국의 찬양, 힐리의 찬양을 준비한 건데요. 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에 하이든이 이 미사를 작곡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미사의 이름을 넬슨 미사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미사의 이름이 아직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글로리아의 가사가 원래는 하나로 길게 가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연주되는 미사를 칸타타 미사라고 하는데요. 칸타타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중에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가사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까지 가사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첫 곡 들으셨고요. 글로리아의 두 번째 곡은 귀톨리 스페카타 문디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두 번째 곡 귀뚜리스 베카다 문디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세 번째 곡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꼬니암 뚜솔루 쌍뚜스입니다. 가사는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새 악장 들으셨고요. 이제 크레도 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도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첫 악장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요거 짧은 악장인데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간격으로 카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프라노 테너가 먼저 노래하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후에 같은 멜로디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음은 아니고 4도 아래서 음을 받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해 생긴 오스트리아 국민의 불안감,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과의 몇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넬슨 미사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사실 넬슨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명명 추기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미사의 분위기와 전쟁 직후에 쓰였다는 이유로 넬슨 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에틴카르 나투스 에스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중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은 음악가 중에서도 성격이 무난한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이든은 남들과 특히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늘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아랫사람을 항상 챙기고 돌봐줌으로써 파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명성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크레도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At Resurrexit, 부활하셨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선거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었고요. 지휘는 박창훈이었습니다. 하이든 여기까지만 감상하시고요. 이제 흑인 연가 들으시겠는데요. 흑인 연가는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곡입니다. 또 배틀 오브 제리코이죠. 흑인 연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등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신의 해방도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던 것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호수아, 오늘 노래에서는 조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요. 오늘 모세오간의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의 전투, 더 배틀 오브 제리코, 모세호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은 전부 흑인들입니다. 저샤 피터 배틀 러버, 예,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단,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어는 일라이저 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엘리야의 제단, 이 노래에서는 엘리야가 일라이자로 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호관 합창단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모세오 관합창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유명한 교회 음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소재로 한 오페라, 나부코의 산막에 나오는 합창곡으로

작곡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는 큰 힘이 되기도 했던 오페라였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르디를 애국적인 우상으로 삼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을 그리며 부르는 합창,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입맞추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아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용감했던 조상들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곡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와 챔보콰이어고요. 두 번째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곡인데 박신아 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베리오스 독창곡집에서 골랐습니다. 성화산 측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또 평안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공휴일이 많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득 보내신 한 주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연주를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꽃을 참 많이 선물 받는데요. 연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꽃다발들을 풀어서 꽃병에 꽂아두면 그날의 무대와 감사한 마음들까지 함께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인데요. 그 예쁜 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줄기도 사선으로 잘라보고 물도 자주 갈아주고 꽃 영양제도 넣어보고 햇빛이 너무 강한가 싶어 자리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며칠 동안 집안을 화사하게 밝혀주던 꽃들은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고 줄기는 물러지고 꽃병에서는 더 이상 감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향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예쁜 꽃인데 이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왜 오래가지 못할까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꽃의 약함도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이미 뿌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도 가끔 그렇진 않은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피워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뿌리부터 메말라 썩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먼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실내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내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브.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실내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실내악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드 마땅, 아침의 노래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땅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침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곡은 엘가의 작품 번호 15번에 속한 곡으로 같은 작품집 안에는 샹송 드 뉘, 밤의 노래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엘가가 이 두 곡을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악장처럼 쓴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곡으로 작곡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밤과 아침, 어둠과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엘가가 이 곡을 쓸 당시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작곡가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고 큰 성공이나 화려한 열매보다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음악을 이어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엘가는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자신의 음악 안에 머물렀고 결국 그 시간들은 훗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종종 열매만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더 빨리 자라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꽃병 속에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와 떨어져 있으면 오래 살아갈 수 없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마음부터 메말라가게 됩니다. 열매는 붙잡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을 때 맺히는 것. 오늘 이 음악과 함께 잠시 멈추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인지보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있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엘가의 아침의 노래 계속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자꾸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더 빨리 성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아니라 연결을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시들까, 혼자 애쓰다 지쳐버릴까 염려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연결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클라리넷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내 삶에도 농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곡식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겨운에 얼어있던 땅을 먼저 일구고 거름을 주고 실을 뿌리며 삭이 날 때까지 다른 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밭을 맵니다. 연약한 삭이 올라오면 뜨거운 햇볕에 시들지 않도록 돌보시고 폭풍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벌레와 해충이 뿌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보호하십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쉬지 않듯 주님께서도 지금까지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굳어있던 내 마음의 땅을 일구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덮어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주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바쁘게 뛰어다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은 자꾸만 우리 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나중에 봐도 된다고, 기도는 바쁠 때 잠시 미뤄도 된다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가지는 이미 말라가고 있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주님과 멀어진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추수할 곡식을 위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겨운에 얼어있던 땅을 먼저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싹이 올라오면 뜨거운 햇빛에 시들지 않도록 폭풍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벌레와 해충이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그 곁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돌보고 계셨구나. 메마르고 굳어있던 내 마음의 땅을 먼저 만져주시고 말씀에 씨앗을 심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자라나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붙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조용히 지켜봐 주셨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꽃이 뿌리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오래 살아갈 수 없듯이,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과 멀어진 채로는 참된 기쁨도 평안도 생명도 오래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오늘도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에 혹은 스스로의 열매 없음에 지치셨나요? 우리 삶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일구시고 우리의 뿌리를 살피시며 다시 생명이 흐르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선택하시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온전히 기대다, 삶 전체를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확실한 길 앞에 서 계시다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옷을 깨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전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우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순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렇지만 이러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두려움보다 신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어설길 마지막 찬양으로 손영진 사모님의 아무것도 염려 말아요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가 수많은 공연을 치르며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살인적인 연주 일정 속에서도 무대에만 서면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고 기쁜 미소로 연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그 기쁨의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직전 제가 아주 어릴 적 처음으로 첼로를 만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떠올릴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가장 행복했던 첫 기억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금세 얼굴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기쁜 얼굴을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소 지을 때 주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했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전 한 가지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 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시골로 내려가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줄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티미터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는 수박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살짝 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밤새 자란 수박줄기의 길이를 쟀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40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수박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이로 인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아해할 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잉태치 못하던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했음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응답했습니다. 제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복받은 여인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당신이 걱정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면 당신 역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안채화론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더디고 초라해 보여도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 주여 인도하소서, 조정기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자유하신 분이시니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프로드 승하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무화의 그러므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같이 노래로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숨결같이 늘그 감사가 읊조려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두곡 준비했습니다. 도의선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민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화인 천지 창조를 그릴 때 일입니다. 수년 동안 비계 위에 누워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며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 저 세밀한 붓터치를 보십시오. 저 역동적인 인물들의 근육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능력과 기교를 칭송하기 바빴는데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하,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인물의 손가락과 색채의 화려함만 감탄할 뿐이지 내가 이 거대한 벽화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며 한탄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이라는 그 화려한 그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배경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인 나는 대접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러 왔다 라는 구속의 뜻을 제자들의 귀에 억지로라도 심어 넣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눈앞의 이적과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놓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과 칭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보다 칭송받는 것이 좋고 영혼구원보다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대형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신들린 듯한 연주를 이렇게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와 연주로 객석에서는 연신 와, 와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작 지휘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곡이 끝난 뒤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지휘자는 연주자를 무대 뒤로 불러서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 기술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의 찬사도 대단했지요. 하지만 오늘 바이올린 독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기교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고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평화와 슬픔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화려함만 보았지 오케스트라 전체가 보여주어야 했던 그 곡의 본뜻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악의 방향과 뜻,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화려함과 무리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정작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큰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지휘에 삶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티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에 들렀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고 그의 희생적인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한 젊은 기자 선교사 지망생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의 인기에 도취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 뒤에 곧바로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는 고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 그거 받고 싶어요, 화려한 열매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연의 순종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세상 욕심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 사원을 뽑기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는 세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상석이었고 다른 두 개는 평범하고 낮은 의자였다고 해요. 야망이 넘치는 영리한 지원자들이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화려한 상석에 털썩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고 평범한 의자에 조용히 앉더랍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뽐내기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진솔하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카네기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지원자, 겸손했던 그 지원자를 수석 간부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 내려오게 되겠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겸손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높은 자리로 모셔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를 채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좌우편이라는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크다고 변론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하늘에

권위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인도의 대표로 영국 국왕 조지 5세를 만나기 위해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참모는 간디에게 화려한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어달라고 권했다고 해요. 권력의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평소처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전통 무명 천 한 장을 몸에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죠. 화려한 제복과 황금으로 치장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간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한 영국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국왕을 만나는데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왕께서 우리 두 사람이 입고도 남을 만큼의 화려하고 충분한 옷을 혼자 다 입고 계시니까요. 저는 제 조국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왔을 뿐입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어서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었지만 그의 겸손함과 무소유의 삶은 영국 왕실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무리들 위해 군림하려는 화려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과 외적인 치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장윤영의 겸손.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0: 한국의 문화는 손님이 투숙하면 호텔 하인들이 방 밖에 내놓는 그 구두를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호텔의 하인들이 바빠서 방치했던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구두가 먼지 투성이로 그냥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온 영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유 누가 네 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이 학식 있고 대접받아야 할 큰 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앞치마를 두르시고 복도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복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만한 목회자들의 더러운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란 목회자들이 뒤늦게 무디 목사님께서 밤새 구두를 닦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셨죠. 무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Jesus, our hearts will follow after you.
2: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화물차에 짐을 실고 달리다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테디베어가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테디베어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잘 들린다 테디베어 하고 응답해줬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기뻤고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테디베어는 한 달 전에 트럭을 몰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아빠의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했던 소년 테디베어는 아저씨, 예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절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그 트럭 운전사는 테디베어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곧장 아이가 일러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엔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위 수 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년 테디베어와 그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누군가의 트럭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해요.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 살게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은 살아가는 별그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는 아무런 풍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풍파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지막 곡이나 요럴 때 나눴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엘로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거미는 매일 새 그물을 친다고 해요. 거미는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날립니다. 첫 줄이 반대편에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해요. 첫 번째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번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해서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는 거미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초롬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쉬르의 Blessing 띄워드리고요. 여수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나홀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르헤즈의 사나 죽으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학업이거나 또는 하루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온통 신경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일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또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부도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보자고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으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견뎌내고 그렇게 오늘을 맞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 땅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아,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의 한 줄, 또 한 줄의 기도도 문자로 같이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함께 고백하시고 신앙 간증 전해드릴게요.

0: 북쪽까지 총네 번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지순이 선교사님이세요. 북한에서 55년을 사셨고 한국 땅에 온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요. 몸이 허약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지 오늘은 그첫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북한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 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 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 판막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봐 그저 정말 손끝에 놓고 자려왔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 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 중격 결손증인데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에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그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올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도 세상에 낳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12년도에 보이부에서 딸기게 됐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부에 보이부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의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그 자기가 가라.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딸, 그 집이 그 은옥이라고 막내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딸왜안 오냐? 그러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압록강이 기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게지. 그, 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 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장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문턱을 베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래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엄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뭐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또 마냥탕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저 뭐야 그 이동자고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그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운홍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 엄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오면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근 보이브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지 여기가 걸치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를 걸어놨던 거 걷어지고 동복 쥐고 떼 나왔지. 떼 나와서 아래 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 문 좀 재워라. 내가 좀 바쁜 일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져있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근 보이브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지.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라는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라는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옥이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 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란 애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기소요말 찾아라 기소요마가 보내줘서 나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브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근 보이브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마까지 잡았지. 그러니까 보이브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 시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기소요 막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브에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야단 법석 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숨어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 알아보고 내 어디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최신소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다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 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절대 해산 시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 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까? 지금 도보이브, 시보이브, 담당 보이지도원, 그 다음에 또 안전부, 도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 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이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겠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에도 열 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야,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 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려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몇 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라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보위부의 추적 대상이 된 지순이 선교사. 절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결국 중국 땅에 오게 된 지순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참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데요. 뒷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순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간증 함께 하셨고요. 찬양 전해드린 후에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강화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 260억 원 규모의 회수를 추진하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종전 협상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 부부와 카스트로 일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한국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고위급 북중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북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2기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확인됐지만 국제 선박 등록 정보에는 여전히 중국 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선박은 958톤급 유조선 후황유 85로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북한 선박이라고 밝히며 운항하다가 지난달 말 남포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기구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상하이 기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과거 북한이 해외 선박을 확보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실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역시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중고 선박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능력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제재 회피와 물류망 확충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에 대한 추가 회수 절차에 나서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확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약 1,713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선박에 매각 대금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의 자산도 북한 연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원비어 사건이 대북 제재 강화의 상징적 계기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법적 대응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상황을 제외하면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미군 피해가 없는 한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대원들을 철수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구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이번 조치가 보다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의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 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기간 전면 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촉구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측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식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협상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쿠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부부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위원회와 혁명무장군부 등 쿠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쿠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와 통제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통산 11번째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4도, 안주 12도, 양덕 10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와 삭주, 자성, 강계, 희천에서

0: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희천 10도, 자성과 강계 8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3도, 자성과 강계 2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 12도, 신계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사리원 24도, 신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장진 5도, 풍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3도, 청진 12도, 움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6도, 청진 14도, 움기 13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 땅에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주중의 문을 활짝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참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긴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바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몸소 주변에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의 목소리로 나의 부르심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내용은 이 은총이버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0: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여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이었고요. 이어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신요구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특별히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혜 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네.

0: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네. 또 은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런 시간들을 네.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1: 네.
0: 근데 그곳에서 자녀분들도 나오시고 가정을 이뤄 가셨는데 네.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지라도
1: 네.
0: 2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만드셨으면
1: 네.
0: 또다시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1: 맞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한국행을 하기까지 결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0: 10년이요?
1: 네. 처음에는 거기에도 제가 살던 중국에 살던 그 거장애가 우리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 많았어요.
0: 같은 고향 분들?
1: 같은 우리 북한 분들이에요. 네. 많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한국행을 시작했어요.
0: 아.
1: 그 당시는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했다가 그 당시 제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참아 제가 북한에서도 애를 3살 때 헤어졌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렇게 7살 돼서 또 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다 키우고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년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살면서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나니까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신분증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은 간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한국 가는 건 무조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후원단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0: 도와주셔서
1: 네, 도와줘서 왔어요.
0: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중국에서 떠나실 때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는 하고 오셨어요?
1: 네, 다 동의해서 온 거예요.
0: 아이들까지.
1: 네,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니까 가라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도
0: 세상에.
1: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들 딸 다 이렇게 동의해서 결심을 더 굳게 했고 이렇게 온 거예요.
0: 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은 못하고
1: 못하죠 전혀
0: 중국말만.
1: 네.
0: 선생님도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는.
1: 네네. 중국말이, 저도 지금도 자꾸 중국말이 튀어나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0: 중국말이 더 편해지셨을
1: 네네네네.
0: 것 같아요.
1: 진짜예요.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중국말이 저도 모르고 자꾸 중국말로 나가서 미안하고, 네. 딱할 때가 많았어요.
0: 우리 그래도 이 방송에 중국까지 같이 네. 나가잖아요.
1: 네.
0: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국어로?
1: 중국말로요?
0: 네.
1: 알자꾸이니에 마마 자이 한국어 꼬드 헌하오 자이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 相信 주, 저주 건져 주죠. 一定会有好日子. 所以你们也不用担心妈妈妈妈够一定要把你们带到韩国来一起过等着那一天
0: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 지내고 싶다
1: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0: 우리 자제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1: 네.
0: 네. 중국에 있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1: 네.
0: 황해도에 있는 자제분들도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제3국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 저는 3국에서 그저 2달 정도 있었어요.
0: 두

0: 두 달 만에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의 그날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1: 금방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런 희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느낌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희열도 있고 네. 당황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네 어떻게 딱히 집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1: 네, 언니분들 있었어요. 언니들 몇 명.
0: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니, 공항에서는 아니고요. 네. 공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연락을 못하죠.
0: 아, 그쵸, 그쵸.
1: 네. 네. 그 후에 하나원에 와서야 그 언니들이랑 나 연락했어요.
0: 서로 만나셨을 때 그 감동이 네. 이걸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1: 너무 반갑죠. 다 10년 만에 만나는 언니도 있었고.
0: 10년 네. 만에요.
1: 10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 진짜 한편 감동이고 우리 주님께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여기까지 네. 도착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0: 거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1: 네네네.
0: 네. 정말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가족과도 같은 네. 언니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1: 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0: 아, 그렇게 여기서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들, 하나님 손 네.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이야기들도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네. 중국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여기서 맺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을 북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의 문을 열어보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로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귀한 생명들이신 분들의 헌신을 추모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이시죠. 그 소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도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또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아니냐. 그것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도토리 기재기 하듯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도 그 연약함을 함께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며 비교하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래서 사랑은 사실 선물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을 받고 크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야, 부여받아야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뭐냐?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러죠. 길은 뭡니까? 가야 할 것. 내가 끝까지 가. 그러니까 선물인 동시에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 길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 만날 그 때까지 계속 이 길, 사랑하는 길. 사랑하면서 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합니다. 현재적인 우월성. 현재적인 우월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그렇게 좋은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그럼 사랑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모두 15개의 동사로 말씀을 합니다. 동사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느끼는 짜릿함이 아니라 느끼는 달콤함, 황홀함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물론 말로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손과 발이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일 때는 뭐 하느냐? 일단은 사랑은 7절에 참는다. 참는다는 건 덮어주기 전에 행동이죠.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덮기 이전에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면 툭 치면 바로 받거든요. 탁구처럼 팅, 통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면은 바로 쓰는데 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것. 잘 참는 것. 그다음 사랑은 믿어주는 것. 사랑은 희망적으로 바라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견뎌주는 것. 그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대조되는 아니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딘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이제 8절부터는 이 사랑의 종말론적 우선성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우선성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 지금 현재에도 가장 뛰어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종말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도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언제까지나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미래까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예언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였죠. 자, 이 예언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폐하고

방언,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되면 방언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맞대고 보면서. 그 다음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지식은 고린도전서에 한 두 종류의 지식이 나오는데, 먼저는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유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저 죽은 거한테 바친 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효력 없어. 그리고 마구마구 먹었었죠. 그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그런데 누구에게는, 믿음 약한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 저기 한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지식.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은 뭐냐?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 자,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폐하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지식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지식 앞에 별로 쓸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영화가 이 트레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 이렇게 보여줘요. 그 야, 요 감질맛 나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도 같고 재밌을 것도 같고. 근데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트레일러는 별 소용 없습니다. 감질맛 나게 조그만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은사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2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매우 제한되게 알고 제한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온전한 것, 이건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했던 이것들, 이게 이제 11절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러죠. 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거는 이게 다 이제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여러분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명료합니까? 거울 보면 잘 보이죠?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겁니다. 옛날 거울은 희미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울은 다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린도에 가면 이 고린도는 청동 거울의 아주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아무리 해도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명확하게 자기 얼굴이 100% 보이고 또 핸드폰으로도 자기 얼굴을 비춰서 보는데 정말 좋은 시대 우리가 사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리 거울을 그렇게 해도 희미하고요. 잘 닦고 해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아주 극세사, 부드러운 천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막 닦고 이렇게 하면 자꾸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볼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visio dei, visio 하면 본다라는 거고 dei 하면 하나님이죠. visio dei라는 라틴어로 예전부터 이 교회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뵙는 영광, 그분을 직접 뵙는 지극한 기쁨,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밖에 주고받을 수 없을 때, 하,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 연약했던 암도 온전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냥 향상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태어나서 막 자기 힘들고 어릴 때는 막 짜증나면 울고 막 아이의 앎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돌보고 아이를 향해 지극히 사랑하며 보는 그 앎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고픈 것밖에 모르고요. 짜증나는 것밖에 모르고요. 나를 향해 웃어주면 그냥 웃는 것밖에 모르고요. 아주 제한된 앎. 이게 아이의 앎.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나중에 철 들어서. 그리고 철이 언제 들어요?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더 이상 부지 못하고 나서야 이제서 부모님 마음 깨닫고 아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늦게서야 그 부모님의 시각.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그 인지가 그 관점까지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올 때 우리의 인지, 우리가 알고 지각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성숙하게 되는데, 어디의 알모로? 하나님의 알모로. 어떤 하나님의 앞?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붙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알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의 지극한 복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셨던 그 알므로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천국에 가면 금길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주가 있고 이거보다 제일 지극한 복이 이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금길을 걷고 꽃길을 걸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지가 확 시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알므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이 경험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흔들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나중에 성취가 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정말 여기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왜? 더 이상 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있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죠. 소망? 아니요.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는데 소망은 이제 수명을 다하죠.
사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0: 살아갈 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죠. 소망, 끝까지 소망이 있어야 현재를 견디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현세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을 살고 막 악착같이 붙들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기 쉽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건 뭐냐? 사랑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 집념을 갖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딱 하나,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내 가슴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많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뭐만 남느냐? 사랑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우리가 제한된 이 죄악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고 살아가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도 흔들려도 견디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고요. 연약해져가는 소망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적어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알아가는 지식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주일학교와 더불어 성장해온 분들이면 누구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도 회자되곤 하죠. 앞서서 사도가 제시한 공동체의 하나됨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열한 이 덕목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최고의 덕목 안에 흡수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차원 높은 삶의 숙제를 안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안고 가슴 벅차게 6월 8일 월요일에 합기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약속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얼마 전 어떤 미술 전시관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작품의 재료는 모두 재활용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유리병, 고철 등, 그리고 폐종이 박스와 스티로폼 박스들이었지요.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이 작가의 손에서 예술품으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늘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쓰레기들을 다 버리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재활용이 되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이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놀랍게 훌륭한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간은 그 누구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게한나는 구약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의 깊은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한때 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골짜기를 더럽히고 쓰레기와 시체 태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 볼때 항상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흰놈의 골짜기가 마지막 심판 후 형벌받는 곳으로서 불의 고통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던 것이겠지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할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기기만 한다면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들처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 주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45장, 새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의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과 다툼은 끝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죽음을 가져오는 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엇보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넝쿨도 그 뿌리엔 가시가 없듯이 우리도 창조의 근본인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툼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주소는 정욕이지만 화평의 주소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장이 키우는 거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삼류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허친스 박사는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100권의 고전을 읽으십시오. 독후감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고전을 100권이나 읽으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허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된 지 머지않아 학교는 명문대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시카고 대학교의 192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지름길을 찾을 수 없듯이 롤 모델이 없이는 삶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저의 삶의 롤모델로 삼아 잘 배우고 잘 따라 잘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게로 와서 쉬어라,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대에 맞추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지혜로운 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리처드 휴즈는 리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리더십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감이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할 때도 있지만 감사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아질 감사 제목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불편할 때는 있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며 숨기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전령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라고 해요. 일부러 성 가까이 접근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이야기까지 다 보고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우연한 전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마침내 24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안도합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전령에게 답하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고 해요. 예전에 다윗이라면 충신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냉담하고 세련된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분명 자신이 꾸민 살인인데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칼은 누구든 삼킬 수 있는 거야 하며 그것을 전쟁의 자연스러운 희생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언제나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잖아.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명백히 우리아 살인교사의 주범입니다. 이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충신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명해요.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밧세바를 보는 죄였는데 이제는 충신을 죽이고도 전쟁을 계속 독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죄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더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정말 걱정하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 감정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고해요. 성경은 일부러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밧세바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소리를 내어 옵니다.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제 자신의 임신이 드러나도 그것을 문제 삼을 우려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해서 울고 들켜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결과가 힘들어서 울 때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은 드문 것 같아요. 바세바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죄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주도적으로 죄를 끌고 갔지만 바세바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라고 해요. 다윗이 정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임신 사실이 자연스럽게 덮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왕이 전쟁에서 죽은 충신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지요. 우리아도 죽었고 바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왔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깔끔하게 덮인 사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어요. 체면과 이미지와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곧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죄를 숨긴 채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시켜 정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완벽히 은폐하게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눈을 속이며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의 원함을 앞세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엄마로 산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 기간에 저는 저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고난은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고된 육아에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맞벌이를 원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더 심해진 아이는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24절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 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바랐지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세요 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 속에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르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하길 원하는 동안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인생을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습니다.

0: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한다며 사실은 내 원함과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 죄를 포장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신 그 적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며 합리화 대신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은 속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며 잘못을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저희예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출발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분을 안에 바라지, 밖으로 바라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그랬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굉장히 쉬워요.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하고, 그 화병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를 합니다. 주로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이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사람 그대로 이름, 영어 이름도 화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 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르지예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성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 탐, 라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거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남편.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로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된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나우면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우면 그렇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는 거.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 속았다,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러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이게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오는 것, 이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니까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뭐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들 말고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감정 자체만 표현해야지 감정을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뭐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자,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뭐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에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보니까 형들이 이복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복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 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또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어디까지? 죄수로까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뭐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0: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아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생략되죠.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6월 8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황제께서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황제는 아닥사스왕이고요. 마음의 소원을 부탁하고 이야기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조국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수심이 가득한 채 왕에게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대답이 참 감동이죠.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오르막일 수도 내리막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이 혼동 속에 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라면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의 소원이 참 저와는 비교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목표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의 목표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생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또 진행하고 함께 동역하잖아요. 영혼이 진동하는 깊은 은혜와 함께 주님이 주신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음성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꼭 성공과 성취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켜주신 등불을 들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라는 경기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달려갈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이 주신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월요일 일상의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맛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 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성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저는 뛰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월드컵 경기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축구 경기를 할 때도요 선수들이 잔디밭에 넘어지고 태클을 당하는 순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육에 경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경기장에서 수많이 넘어지고 또 수많이 일어서는 그런 현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을 주시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속에 주님은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누가 저는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 혹시 유혹받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비전이 없는 거래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불어주실 텐데 뭐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이 6월에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이 6월에 그 비전과 목표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흑암을 밝히시는 주님의 선율을 따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여러분의 아침 속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찬송가 데이인데요 은혜로운 찬송 또 고백 또 연주곡 함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분이 주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거니? 라고 질문해 주셨을 때 오늘 우리의 대답이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내 물질, 내 여러 가지 소원들 다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목표가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다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 다 나예요. 다 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유, 저는 그런 깜도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목표가 오늘 이 복된 월요일 아침에 저는 생겨날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통해 이미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가고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월요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아침 함께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식사 메뉴부터 중요한 인생의 방향까지 말이죠. 무심한 듯 지나는 일상 속 작은 일에도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가끔은 선택해놓고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 자꾸만 다른 쪽이 좋아 보여 눈길이 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누군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그 물음 속에는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삶의 한복판에서 느끼는 갈등도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삶의 본질을 향한 진지한 물음이겠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분투 속에 존재하며 은혜는 늘 긴 기다림 끝에 깊어지니까요. 신앙의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으로 나를 이식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고백이지요. 그것은 단호하며 얼핏 자유로워 보이나 명확한 굴복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 결심했던 그 고백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며 무너지는 순간마다 그분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리는 훈련입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쌓여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기도 하고 그 길의 외로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도 때론 따갑고 가끔은 다른 길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지요. 스스로 지쳐 한 걸음 멈추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지금도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입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때론 멈칫해도 먼 길을 돌아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그대로 변함없이 말이죠. 오늘도 우린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선택했으면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침의 쉼표 오늘 방송 링크를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 신앙의 길 어찌 보면 단순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 하루를 달려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해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공유하고 싶다. 수 없는 선택, 갈팡질팡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좋겠다라고 힘있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참 귀하십니다. 제가 영상 링크 잘 보내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비어도 우리 힘찬 찬송 박수 치면서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내어 힘있게 찬송합시다.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말 힘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셨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더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해 볼까요? 내가 지금 뭘 가장 하고 싶어 하나? 곰곰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선한 목표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이 참 위안이 되는데요. 아침에 쉼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게요. 쉼표라고 두 글자로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로 한 주를 열게 해주시니, 기대감으로 한 주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 감사. 1324님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와, 너무 멋져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잘 저장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0183님, 여러분, 지금 귀한 묵상을 쭉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겸손을 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시는데,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적을 했구나. 회개하셨다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짜 겸손을 달라고 오프닝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셨다고요? 주님의 보혈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어찌 주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표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자, 내일은 극동방송 중앙사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특별한 시간이 각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아셨죠? 지방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요. 중앙사에서만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 찬양 함께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꿰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0: 면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베일을 벗겨서 사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단의 민낯을 보고도 속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속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특히 성에 약한 우리의 정서상으로 볼때 우리들은 이런데 잘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

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35-6001번, 지역번호 0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혈루증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소개가 참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병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기억할 때도 혈루증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12회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세상은 그녀를 혈루증에 걸린 여인으로만 기억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그녀를 여겨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꼬리표가 우리의 이름이 되지는 않던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꼬리표가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이 하루를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이 시간은 매일매일 한 가지씩의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문자로 출석 체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매일매일 제가 좀 특별한 그런 미션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바깥에 보니까 비도 좀 오는 것 같고, 여러분 안전운전 하셔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혈루증 여인은 더 이상 병을 앓는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아주 존귀한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땡땡땡이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미션 출석 체크를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땡땡땡, 이 땡땡땡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김하은이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도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 혹은 다른 걸로도 가능하시죠?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땡땡땡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 두 분께 커피 쿠폰 제가 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 동안 여러분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당신의 하루를 구하는 한 통의 전화 긴급전화 052 자 긴급전화 052 매주 괜찮은 아침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랜덤으로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지금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땡땡땡이다 보내주신 우리 애청취자분들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괜찮아요. 여러분께만 전화를 거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일단 도전자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퀴즈를 낼 건데 맞히시는 분께는 푸짐한 상품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방금도 문자 보냈지만 다시 한번 퀴즈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 혹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퀴즈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좀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은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하시는 분들은 축하 케이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거 있죠. 주변에 내 주변 사람 중에 생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생일 축하 케이크와 더불어서 당연히 케이크 그것만 보내드리진 않겠죠. 센스 있게 작은 또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퀴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도전자가 좀 적다 싶으면 제가 랜덤으로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셔서 이 시간 즐겁게 함께 좀 퀴즈도 풀고 또 상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퀴즈에 도전이 가능하십니다.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전에 연결이 안 되셨던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퀴즈에 동참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당하게 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첫 번째 긴급전화 052 도전자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부터 이어드릴게요. 이 눈의 아무 증거 그리고 새벽부터 우리 한성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0: 아멘. 한성 라이브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와, 이 눈에 아무 증거, 그리고 새벽부터 우리라는 네, 찬송가까지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급전화 052, 이제 첫 번째 도전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예, 포항에 사는 함께 걷는 교회 금용림 집사입니다.
0: 아, 포항에서 지금 전화 연결되신 거예요?
1: 예.
0: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1: 예.
0: 함께 걷는 교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금용림 성도님이라고 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교회 직분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호칭 때문에 좀 미리
1: 예.
0: 여쭤볼게요.
1: 금용림 집사고 초등부 부장 맡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0: 안수
1: 예.
0: 집사님이시고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세요?
1: 예.
0: 아유, 너무 귀한 분이 연결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뭐 하다가 좀 전화 연결되셨어요?
1: 예, 식사하면서 음악, 우리 찬양 듣다가
0: 네.
1: 전화 드렸습니다.
0: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포항에 계신 분이 저희 울산 극동방송을 연결이 되셨을까요?
1: 예, 목소리가 너무 밝고 활기차가지고,
0: 아,
1: 그래서
0: 정말요?
1: 제가
0: 아유, 너무,
1: 아주
0: 예.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럼 어플 통해서 듣고 계셨겠네요.
1: 예. 네,
0: 그쵸?
1: 맞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긴급전화 052. 네, 처음으로 좀 연결이 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의 퀴즈를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1: 예.
0: 네. 예, 좀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나요?
1: 예,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0: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1: 예,
0: 그럼,
1: 경주의 남북에 이렇게
0: 오,
1: 다녔었어요.
0: 경주에 있는 교회로 먼저
1: 경주
0: 섬기셨고,
1: 남북에, 예.
0: 경주
1: 네.
0: 남부교회를, 그러시군요. 누가 좀 전도를 해서 같이 나가게 되셨어요?
1: 어머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0: 어머니께서.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어머님도 계속해서 교회 나가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1: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0: 아,
1: 예.
0: 소천하셨군요.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서 지금 초등부에서 부장집사님으로도 섬기시고 참 멋진 분이 오늘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0: 참 감사하는 마음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의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예, 성경 문제 좀 자신 있으십니까?
1: 아니, 뭐, 그냥, 만큼은 압니다.
0: 네. 아, 그래도 초등부 부장집사님이시면, 예. 뭐, 초등부에서 이런 그 골든벨 같은 것도 행사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0: 그쵸.
1: 우리 어린이 네. 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우리.
0: 아유,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0: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할 텐데, 자, 우리 집사님의 그 각오를 좀 한마디 듣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각오로 오늘 임하실지 한마디 해주시죠.
1: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갈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네, 찬양 문제라는 걸 미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문제는 찬양 문제고요. 제가 먼저 한 소절을 부를 건데 뚝 끊을 거예요. 그 뒤부터 우리 집사님께서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려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1: 예수님 찬양합시다.
0: 오호, 첫 번째.
1: 할렐루야.
0: 정답. 아,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이게 성경 속에 어떤 단어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이것은 매주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삶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매주 교회에 가서 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예배.
0: 정답. 오, 네, 두 번째 문제까지 아주 수월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요, 집사님. 자, 마지막 문제도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 테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네. 말 땡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고유.
0: 정답! 정답! 자, 세 문제 모두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집사님.
1: 예.
0: 네, 오늘 첫 번째 도전자신데 아주 시원하게 세 문제를 바로바로 맞추셨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풍성한 선물까지 우리 집사님께 보내드릴 예정인데
1: 예.
0: 오늘 선물이 네, 케이크 그 쿠폰이거든요.
1: 예.
0: 네. 그 케이크를 좀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지.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1: 예. 우리 배우자.
0: 아내분.
1: 예.
0: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 권선화.
0: 권선화님.
1: 네.
0: 아유, 성함도 너무너무 고우시네. 자, 그러면 이 기회에 지금 아내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내분을 향해서 사랑의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 눈을 뜨면은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나의 배우자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아직도 볼 때마다 가슴 설렙니다. 그동안 28년 됐는데.
0: 네. 그래서
1: 예, 여보, 네. 감사하고 사랑해.
0: 아, 이 또한 정답입니다. 우리 집사님. 세상에.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내분을 보면 설레세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세상에. 이렇게 두 분의 사랑이 좀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뭐, 서로 신뢰하고 또 자기 맡은 일도 너무, 너무 잘해주고.
0: 네.
1: 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아유,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면 우리 아내분께서도, 우리 권선아 성도님께서도 좀 마음에 한껏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뭐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1: 아침을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같이 계세요?
1: 예.
0: 아, 뭐야, 네, 뭐야. 네.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아내분 잠깐 좀 통화 가능할까요?
1: 예, 잠깐만요.
0: 자,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아내분을 네, 전화 연결을 위해서

0: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바꿔주셔서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권선화 네. 성도님.
1: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 그 남편분 되시는 금용님 집사님께서 문제 세 개를 멋지게 푸시고 난 후에 선물까지 쟁취를 하셨어요.
1: 아이고. 예.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분께 한마디 하셔라라고 했더니 제가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달콤한 사랑의 표현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께 좀 이제 그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사랑의 통로로서 제가 역할하고자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한번, 네. 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분을 향해서.
1: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우리 집사님 한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아유, 집사님.
2: 네, 잘 받았습니다.
0: 예. 집사님, 아내분께서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2: 예.
0: 네, 두 분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2: 집사님은 이런... 말로 예. 표현한 것보다 행동으로 많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편입니다.
0: 아, 행동으로
2: 네.
0: 말보다 행동
2: 좀 많이 하시고
0: 아,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2: 아유.
0: 네. 아유, 우리 아내분께서 행동으로 했으면 됐죠, 뭐.
2: 예.
0: 네, 우리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오늘 그 케이크 쿠폰 보내 드리기로 했잖아요.
2: 네.
0: 네. 그 쿠폰 말고 더 풍성하게 선물 담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우리 아내분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긴급전화 052 첫 번째 도전자 우리 금용림 안수집사님 포항에서 지금 어플을 통해서 듣고 계시다가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두 분이 네 아침부터 사랑 고백을 하셨으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달달하시겠어요. 제가 눈치껏 빨리 빠져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도전자 함께 했고요. 자 두 번째 도전자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지금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좀 도전하고 싶다. 나도 퀴즈를 잘 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한 글자 콜 콜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두 번째 도전자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한 곡 이어드릴게요. 크룩스의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듣고 옵니다.

아멘. 크룩스의 힘찬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또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 긴급전화 052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주 괜찮은 아침 월요일의 순서로 함께 하는데, 제가 도전하실 분들 딱한 글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자만 보내시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리고 싶어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콜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이러시면 제가 퀴즈를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샵 3927번으로 콜 이라고 한 글자 보내시고 052뭐 256국에 몇천 번 이런 식으로 네, 보내드리는 그 전화까지 받아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여러분 다시금 이 도전자의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바로 콜이라고 보내시면 전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바로 전화 연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도전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네, 이 정말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네, 휘적휘적 찾아서 네, 그 여행을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다시금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전시호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합니다.